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러면서도 보편화되어 버린 일, 그리고 또 동시에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정치, 사회, 경제, 국가와 민족은 물론 개인까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부 교인들조차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대담한 모습일까? 제 아무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일까? 희생이나 헌신하기 싫어 큰 교회 겨우 얼굴이나 내미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일까?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이것들이 문제일까? 문제죠? 고쳐지지 않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고질병, 고쳐질 수 없는 병 중의 병, 이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는 혼합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종교란 한마디로 세상 모든 종교가 화합, 화목이라는 그럴싸한 명목 아래 하나가 되자는 것인데 이런 명분,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좋게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인류의 구원이 각 종교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과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일부 대형교회들과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들조차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그리고 신학교에서의 가르침 속에 자연스럽게 침입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자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혼합종교가 삼박자를 이루면서 혼합주의가 비진리라는 그것들을 세상 속에 보이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회 그리고 교인들까지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못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통탄할 일, 심각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며 화합, 화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캐톨릭의 신부, 불교의 중, 이슬람 지도자, 개신교 목사들, 정치인들이나 이단 종교 대표자들이 공공연하게 회의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보신 그림 그대로, 사진 그대로 여기 보면은 이슬람교의 지도자들, 불교의 중복 입은 사람들 보이죠? 그리고 유교의 지도자인지 갓을 쓰고 또 한복 같은 거를 길게 늘어 입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요. 참 다양한 종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모여서 한국이나 또 제3의 국가에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혼합종교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당대의 강국이라 불리던 시대에도 우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는 혼합 종교들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소개하는 엘리야와 맞서 싸우던 바알 신을 믿는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믿는 400명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보면은 이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자들의 상징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 17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과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면서 이방 사람의 규례와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뭡니까? 성읍마다 우상제단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생을 세워 이방사람과 같이 분향하고 제사드리는 악을 행하는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구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혼합종교의 시작은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혼합종교,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무브먼트, 프리메이슨 등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교단과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력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들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돈과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가 있고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데, 무언가 하면은요, 첫째, 그 어떤 종교나 단체에서도 인류의 죄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됩니까? 만 달러 빚진 사람이 어찌 만 달러 빚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들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종교단체들, 글쎄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나 행동 강령을 가지고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고 분명한 해결책이 없이 말과 교리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죠. 다릅니다. 확실한 해결책과 정답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분명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 어느 종교나 교단에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종교나 교파들이 이런 말을 했던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교리는 만들지만 교리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 강령을 만들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되는 건 역시 아닐진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일진데 어찌 혼합종교 다신론주의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개신교 일부 목사들조차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 말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그 어느 종교나 교리로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는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는요 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때문에 궁금증을 가져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종교로 종교 생활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건만,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쳐놓은 그물, 계략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왔던 인류 역사를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불교 종파의 라마교 교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알라위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는 어이없는 학설을 내세우고 있고, 전생이다 환생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영의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또 이것뿐 아니죠, 암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신유의 은사만 주장하는 자들, 귀신론을 주장하거나 몸과 재산을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나 또는 교주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을, 이런 교단, 이런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무리들. 죽음 문제는 어떤 교리나 말에 의한 가르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단합이다, 화합이다, 화목들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들을 하나로 표현해서 혼합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죄사함은,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생을 바쳐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교단이든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으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교단에서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진 종교단체에서 수고했어도 봉사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이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물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를 제가 8차례를 다녀왔고, 그리고 중국을 3번 다녀오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 헛고생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날에 산으로, 강으로, 골프장으로 놀러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앉아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익한 일이겠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했고 그래가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쓸 일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꼬박꼬박 구분해서 드렸는데,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그래도 신앙이라고 지키느라고 참고 견뎠는데, 그렇게 견디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차라리 실컷 놀 걸, 차라리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걸,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다 종교에서는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가 있어요. 다 종교에서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기독교에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있고, 이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단체와 다른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 아무리 가짜가 행세를 하더라도 진짜가 등장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변함없는 진리고 진짜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그렇게도 해결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멋진 승리의 순간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사탄의 유혹과 괴락에 속아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만 골라서 하던 자들의 종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당당하게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힘든 형편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뿐 아닙니다. 또 하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그 오랜 시간 사단의 계략과 유혹에 빠져 죽음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종교를 만들어서 믿고 따르던 모든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던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말 마지막 맞이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말해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타종교에는요 죄사함도 없고요, 죽음 뒤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행위에 대한 심판 역시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순간, 그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남들은 이 따스한 봄날 들로산으로 놀러다니며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남들은 몇십 불 몇백 불이라도 더 벌려고 예배를 멀리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요. 남들은 화나면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살지만 우리는 참아가면서, 뚜껑 열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견뎌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해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시고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절대로 혼합종교나 또 다신론주의에 빠지지 않는 영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에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혼합주의, 혼합종교, 다신론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인 모습, 교회를 떠나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런 자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든 혼합종교가 많이 흥행하든 그런 것이 있을 거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서 건강한 한 명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데,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문제고 한결 더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손에 잡았다 놓치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해야 하는데,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도 열심인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죽이면 자신이 영웅이 된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테러 집단 IS들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종교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기도 하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교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에만도 수백만 종류의 신들과 미신 잡신들이 있고, 심지어 문명을 모르는 미개인들조차도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신도 종교도 절대 죄사함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이것을 내 신앙의 중심에 바르게 세워서 죄사함을 주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결단과 각오가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2016년 이 부활절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혼합종교,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따르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떠한 형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백성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위험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와 인종과 빈부귀천에 이르기까지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저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그 어둠에 빠진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0: 아멘.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이 공식 명칭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 60년대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의 생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 정부는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그날만큼이라도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좀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옛날 같이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집집마다 또 가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커피점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가 조금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 이제야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정신과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좀 조용해 주는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도 휩쓸려가지고 그 성탄절을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달 전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한 요약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딱 요약하니까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그대로 그 구현해 놓은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45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왕의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역설의 삶, 이게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그 사전을 뒤지면서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역설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요, 역설 모음책이에요. 이게 뭐 다 역설이에요. 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아, 지금 누가 막 엄청난 고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거. 그거 관계 그 끊어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또 그 깨달았다고 막 믿는 사람끼리도 막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그 곤란합니다.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 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게 그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니,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자랑합니까? 자랑은 내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어디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그 내 약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 막 오늘 내가 막 설교 엄청 죽 쓰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맨날 재우기만 한다고 뭐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러면 막 난 그게 너무 기뻐요. 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사인 저부터가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 24년 차가 된 지금도 나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줘야 되니까 그냥 쥐어 짜듯이 주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부교역자 용돈을 줄 때마다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주고 나면 막 항상 내가 후회가 돼. 한 장만 넣을걸. 아직까지도 저에게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게 머리로는 접수가 됐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 역설이 아직까지는 잘 소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꼭 표정이 뭐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대부분이실걸요, 대부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소화했으면 왜 그러고 사세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 죽음관이 좀 뭐 다르긴 다릅니까?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어떤이 되려고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고생해놔야 나중에 어떤이 되고 어떤이 되면 그때 대접받는다. 여러분 중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제대로 숨기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전부가 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면 그 모순이에요. 그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손해의 낭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타이틀을 쭉 보다가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이 글이 있더라고요.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 압축해 놓은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이 참 그 현대인의 특징을 잘 그 요약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다음 보니까요 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옮겨 적어놨는데요. 이 두 구도 말입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구도라는 건 이 두 구도 사이의 갈등 같아요. 우리 본능은 여전히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를 좀 그냥 다치게 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살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아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 그 현대 사람들이 우리 윗대보다 그 윗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사는데 그것이 비례해가지고 불행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정반대 같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추워 그 머리맡에 얼음 그 물 한 컵도 놓고 자면은 그때 그 가습기가 없다 보니까 머리맡에 물도 놓고 자면은 제 기억에도요 물이 깡깡 얼어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그 어른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고뇌는 훨씬 더 많습니까? 불면증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갈등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 내가 이게 너무 그 신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가 손해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또 조금만 손해 보면은 금방 그거를 또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많아지는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냥 어리석하고 셈법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있나 뭐가 있나 손해보고도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또 우리만큼 예민하지도 않아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자승자박이라 그럽니다. 손해 안 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래서 손해 안 받는데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내 스스로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이런 모순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이 부부 문제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이거 환산하면은 몇 배 더 많을까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요, 이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쪽이 외도를 했다든지, 뭐 폭력을 휘두른다. 이제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잘못이에요.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경우는요, 부부 간에 이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남자와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여자가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처음에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확 벗겨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호르몬이 그렇게 갑자기 확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서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딱 계산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둘 다 나는 지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주네? 둘 다 손해라는 게 둘 다. 맨날 그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이요, 그 애들이 봐도 얼마나 유치한지 아시죠? 보면은 이게 땅 따먹기 싸움 같아. 내가 더 줬어. 네가 더 줬어.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럼 20년 전에 당신이 어땠는데? 뭐 계속 이러면서 싸우는 게 그 근원적으로는 이 손해를 못 견디는 그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를 이 범주에 다 넣을 수 없지만요,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손해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진짜 그 자식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 정도 믿음도 없는 겁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계속 요 머리에 있으면 머무니까 막 탁 받아 적고까지는 되는데 받아 적으면 뭐합니까? 내일부터 이거를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받아 적고 나가면서 닫아가지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안 열어보는데, 신앙은요 받아 적은 걸 열어보면서 머리에서 작동된 게 가슴으로 흘러가게 하고 가슴으로 흘러간 걸 또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손 양손 양발로 보내가지고 발로서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손해도 좀 보고 뭐 난 잘못 안 했지만 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형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잠이 잘 오네? 밥맛이 돌아오네? 왜 아버지가 손해를 요구하시는 줄 알겠네? 이걸 터득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머리로서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가슴으로 전달된 그 진리가 여러분 양손 양발로 전달이 돼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왜 우리도 그 따라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첫째, 타인 섬김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큰 전제를 주시고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니들도 전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눈을 줘야 된다고 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를 13절에서 먼저 명시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다 타인을 섬기는 건 그거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렇듯이 이건 네 행복을 위한 거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두 발, 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드림, 누림,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고 그 또 그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노숙인 그 아침 밥 지어가지고 드리는 거기에 그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격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다 아시죠? 뭐 저도 몇 번이나 인용했고요.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내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을 거요. 그러니 밤에 살짝 도망가시오. 문을 열어놓겠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는 그 환자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 뒷문을 열어준, 제 기억으로 그때 이분이 그 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 환자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이 나고 그랬는데 장기르 박사님이 이 환자에게서 준 처방전은 유명한 일화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무가에 냈을 때 그 병원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묘했을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서 환자 가난해서 영양 보충할 거 없다고 거기에 뭐 한 5만 원을 내줘라. 그 이렇게 요구하는 병원은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아, 또 뭐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 제가 이분이 그 바보 의사라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분 책을 있으면 좀 구해보려고 검색을 했더니요. 쭉 나오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만화 장기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그 장기려 박사님 제자가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 제자 그것도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처럼 살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어지간한 그 선생님 같으면 그 말 듣지도 않고 이 버릇 없는 놈이 어떠대고 그런 소리. 가, 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면서도 그걸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직이 없다고. 막 그런 일이 막 확 경직되지고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없이 넉넉하게 그거를 그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제가 이런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장로님의 쭉 그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분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게 바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역설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타인 섬김이 곧 예수님 섬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7절서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여러 주신 은사들이 쭉 열거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형식은 지금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한다면 오늘 새벽에 또 설교를 다시 다듬는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저녁에 집에 가면 뭐 여러분이야 뭐 제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이구 말씀 뒤에 은혜 받 준비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저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집에 가면 예수님이 늘 위로를 해주세요. 이 목사 수고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주일 저녁에 집에만 가면 밥 먹으면 애들 문 딱 닫아놓고 아파 피곤하다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도 막 못 내게 해요. 조용해! 그럼 자기 소리만 나는 거지, 이제. 그 주무신다니까? 그, 막 깨고, 이제 이런.

0: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한 이웃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이것도 이게 지금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살진 않을걸요? 오늘은 성탄절 지금 5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네 번째예요. 그동안 기다림, 누림, 기다림, 드림, 누림, 섬김. 그동안 그 세 개를 받고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왜 섬겨야 한다고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 섬김이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또 타인 섬김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것.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리본이 이제 누림, 드림, 섬김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섬김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치면 이제 드림과 섬김을 묶어서 하는 설교예요. 제가 만든 드림은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고요. 또 섬김은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섬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드림, 또 삶의 현장을 찾아 섬기는 이 섬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드림, 이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25일 날 있을 성탄 헌금이 거기에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제 이거 하나 받게 되셔요.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그림인데요. 요거를 그 요 점 따라서 제대로 잘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파우치가 돼서 여기에 이제 그 동전 넣는 구멍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큽니다. 성탄절은 무슨 선물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남의 선물에 네가 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생신에 왜 애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고. 성탄절은 우리가 드리는 날이야. 드리는 거 막 엄청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작은 동전. 그래서 이 파우치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이제 다 채워지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동전으로 해서 몇천 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세다가 거의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채워지면 조금 수고해서 여러분이 다 카운트해서 은행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지폐로,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헌금 비치해 둘 거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교회로 전해주시면 그 금액은 전액 내년도 크리스마스에 드림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본 파우치하고 성탄 헌금을 다 모아봤더니요, 이게 6억 원이 나왔습니다. 6억. 6억, 거의 6억 되는 헌금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 헌금으로요, 50개 기관에 후원금을 보냈고요. 제가 감동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크고 작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무려 3,700명이 됩니다. 그 통계를 담당자가 보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했더니 50개 기간에 3,7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보실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이 섬김,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 지금 그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은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또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지원시설, 이런 시설 중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기관에다가 이제 이번에 드려지는, 다 25일 날 드려지는 헌금을 쓸 거고요. 이제 다 쓰고도 남으면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금 돕기 위한 이삭줍기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35개 기관만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가정 단위로 혹은 다락방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고하시는 어른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고, 미자리 교회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궈주고, 쿠키를 구워가지고 소방서에 갖다 주고,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 심지어는 동네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드림과 성김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분명히 내가 어디 읽고 두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읽은 책을 돈 주고 또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꺼내 읽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 33세 젊은 나이에 그만 그 급한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젊은 청년도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뭐 오래 장수하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가도 안 간 33살 청년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요. 문상객이 4,000명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그 장가도 안 간 33살 총각이 죽었는데 문상이 4,000명. 더군다나 그 문상객 중에는요.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청년 바보이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시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순조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글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의 책을 조금 읽다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버린 게 너무 원통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놓치는 목회를 했는지를 어제 이 청년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장례식에 4,000명의 그 이런 사랑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에게 책 한 건 여러분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저만 해도 뭐 만약에 그 장애를 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어떤 젊은이가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뭐 그 정도 영화 보여줄 수, 아, 콘서트 데려갈 수 있는 돈 저에게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는 게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이 청년은 메일을 쓸 때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 그 이렇게 스티그마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쓸 때 늘 이제 자기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했대요. 왜 이 형제는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정했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스티그마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 할 때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찍는 도장이, 도장.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노예라는 사실을. 왜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노예라고, 그 스티그마, 바울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문, 매질, 이런 상처, 이거를 자기는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적어놨는데, 이 형제는 왜 그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해 좀 입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처 좀 받는 거,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한 게, 노예인데 무슨 뭐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맨날 상처 받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근심이 많고 그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까?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았는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JBBN 한국방송의 방송사역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4번째 산정연교회 입당식 날 일본 경찰들은 교회로 들이닥쳤다. 교회 모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들을 피해야만 했다.
1: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저 보시라요. 외경들이 왔시오.
2: 아, 뭐 이가 외경들이?
1: 예.
2: 아, 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온 거이가? 그 네보라 겐조 순사,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여기 온 거요?
3: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2: 그럼 도대체 무슨 일로 왔습니까?
3: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어디 있어?
2: 뭐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온 겁니까?
4: 나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3: 오, 주기철 목사. 같이 좀 가줘야겠어.
2: 니보라오요, 겐조상. 오늘 우리 교회 입당식입니다, 입당식. 입당식에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오하겠다는 것이.
3: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자, 주기철 목사. 자, 따라오시오.
4: 이보시오. 내가 무슨 일로 당신들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인지 말이나 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겁니까?
3: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
2: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아, 그 김일선 목사가 심은 나무에 도끼로 찍은 건 말이야요.
3: 그 사건의 배후로 주기철 목사가 지목이 됐어.
2: 매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라 배우라니요.
3: 자세한 것은 가서 말합시다.
2: 네, 뭐라요? 오늘 입당식인데 입당식이 끝나고 가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3: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거야. 어서 데리고 나가.
2: 네, 뭐라요?

0: 산정연휴의 입당식이 있던 날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평양경찰서로 연행이 됐다.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입당식은 치러졌다.
1: 그저 여러 장로님들 이 일로 가면 좋겠시오. 말씀들을 좀 해보시라요.
2: 무슨 일인지 교회 차원에서 가서 알아보고 대처를 합시다.
3: 평양신학교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그이 말이 됩니까, 말이?
4: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주동이 됩니까? 이건 저들의 모략입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요.
2: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유계준 장로님이 나서서 해결을 보시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합니다.
3: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1: 기르디오, 내래 경찰서에 가서 따질 것은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우리 산정연교의 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래.

0: 유계준 장로는 바로 평양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일본 경찰에 요구했다.
1: 아, 안 된다, 안 돼!
2: 그 기르디 마시고 면회를 좀 시켜주시라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이렇게 곧 데리고 있으면 오게 되는 거입니까?
1: 글쎄, 지금은 안 된다고 했지 않나?
3: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1: 이 잠깐, 주기철이란 사람 면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4: 주기철을? 당신은 유계준 장로가 아니요.
2: 그전 내일 알아보는구만요. 니브라우요. 우리 주목사님이를 만나러 왔시오. 와, 안 된다는 거입니까? 만나게 해주시라요.
4: 주기철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 좋소. 가서 만나보시.
1: 대장님!
4: 잠타! 내가 허락한다. 대신 만나보고 다시 내게 오시오. 알겠어, 유계준 장로.

0: 목사님. 목사님.
1: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장로님 아닙니까? 아니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0: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1: 난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성도들은 잘 있죠. 교회만 생각이 납니다.
2: 어제 이곳에 들어와서도 교회만 생각을 하시다니.
1: 아니 왜 우십니까? 내가 뭐 죽을 때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외놈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과정이 아닙니까?
0: 그래요. 그저 이렇게 용기백배 하시니까니 늘에 힘이 납니다네 목사님.
3: 아니 유계준이가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4: 그렇다. 산정현 교회를 대표로 왔다고 한다.
3: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 주기철을 만나고 있다.
3: 예? 주기철을요? 아직 수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4: 다 생각이 있어 그렇게 했다. 어차피 우리 손에 들어온 고기다. 한 마리만 잡아서야 되겠는가? 이왕에 잡는가 여러 마리 잡아야지 않겠나? 안 그런가 겐조?

출연 정훈섭, 신세인,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부유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과거에 대한 용서이며 새 생활의 선물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직 여러분들께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4: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수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5: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4: 제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이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카드빚이라든지 또 사업 파탄이라든지 가정불화 혹은 생활고 때문에 말 못할 고민과 애절한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죽했으면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서도 꼭 그랬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자살은 숨겨진 분노나 고통의 충동적인 표현이면서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애처로운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은밀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주변을 살펴보면 자살의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자살이 의심되면 응급 환자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던 사단은 결국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은 교인 모두가 이방인들이었는데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중대한 위기에 15장을 봄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많은 히브리 개종자들은 모세 율법을 계속하여 따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게 좀 2% 부족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뭐 이거 좀 더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면은 100%가 되는데 왠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2%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히브리 개종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교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 논쟁의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떤 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교리 논쟁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로 열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유효성과 무효성,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다른 여러 종교회의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본다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분명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된다고요. 또 다른 회의에서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교회의 법도들에 대해서, 그 종교회의가 그 교회 역사상에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종교회의들, 어떤 경우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회의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고 노회가 열리고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신앙의 그 모습들, 신앙의 색깔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치점이 결코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종교 다원론을 주장하고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회의가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회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이나 회원 자격 혹은 예식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우리가 늘상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회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 어떤 교제의 경험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회의들을 좋아하고 회의를 주관해 나가고 회의의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정말 거룩한 성회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혀 안 풍긴다면 어찌 그런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자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일몰을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몰을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sunrise, sunset, 뭐 동트고 석양 뭐 이런 것만 좋아할 거지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오셔야 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곧 우리의 긴장 속에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우리의 기쁨 속에 그분이 늘상 주님이 되셔서 주간에 나아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는데, 여기 모인 모임은 탁월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 즉 율법 대 은혜 혹은 율법 대 자유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였어요.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하는데, 뭐 성경을 따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시 한번 저는 의사 누가가 이중 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며 주목하시기를 원해요. 본문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큰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사건들은 이 회의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는데, 복음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복음의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사실들인 거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른다. 바울과 바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기본 진리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회의의 쟁점이었어요. 따라서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진술한 다음 사실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뭡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에 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주의자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사실상 복음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신학적, 신화적 인물이지 그분은 실제로 살았거나 죽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에 반해서 1세기 유대 신자들은 복음의 그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아주 그 많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났던 그러한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느 법정에서든지 500여 명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그 재판에서 이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증명하였어요. 복음의 사실들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사역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율법이 있어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합니다. 자,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만일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떤 것을 첨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분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이것으로 전 세계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지 한 가지 질문만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아들에 대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헌금을 잘하기를, 너는 이런 예식에, 이런 의식에 너는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은 무미건조한 것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의식이 강조되고 뭐 노래 찬양이 강조되고 이건 무미건조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 예, 저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6절 봐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주 논쟁이 뜨거웠고 격렬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했을까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 결정을 발표할 첫 번째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귀한 영적인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정말 소중한 것인데 늘 있는 것이다 보니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사실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싶다고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잡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카타콤 소식이라고 하는 잡지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이번 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중국에 성경을 두고 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 갔다가 만난 북한 성도가 탄식하듯 들려준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는 북한 성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 한 권만요 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구하고 싶어도 성경을 못 구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생활하고 싶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성경 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민일보를 제가 보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주지사는 크리스찬 주지사예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는 크리스찬인데 코란을 선거운동할 때 인용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코란을 인용하든지 성경을 인용하든지 뭐 불경을 인용하든지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몸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뭔 줄 아십니까? 아스팔트, 그 시커먼 그거예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산 채로 그게 불을 붙입니다. 그럼 훨훨 타겠죠? 꽤 오래 탈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궁궐을 밤에 이제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스팔트를 칠해가지고 그게 불 붙여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환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다시 순교당했는데 어느 황제가 통치할 때였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이분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몇 년에 기록됐다 그랬죠? 63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난 1년 뒤에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곧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냐? 예, 로마죠. 일단 로마에 살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모든 정치 상황이라든가 네로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아, 머지않아 큰 박해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가올 시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크리스천들을 미워할까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의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실제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욕당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고난 당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따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티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하고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다르다 보면 이제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차라리 고통 당하고 말지 핍박 당하고 말지 그게 싫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영광만 있는 건 없어요. 먼저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13절 중간에 이는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신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이 제일 신나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핍박이 끝나니까, 고난이 끝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큰 상급 주실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것 생각하면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훨씬 더 크니까, 예,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아픔, 불이익, 괴로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시면 스테반과 관련된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이제 잠시 뒤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근데 순교당하기 전에 그의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물론 그전에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계셨어요. 근데 순교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 눈에 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또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테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결국 한번 죽는 것이지만 이제 참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화형으로 불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물에 빠뜨려 죽임당한 사람도 많고 뭐 목 베어 죽임당한 사람도 많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얻고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야 하고 고난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적질을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간다든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뭐 또 감옥에 간다든지 힘든 일 겪는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주님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할 때도 성경 안 가지고 와요. 또 집 앞에도 집 문에도 교회 좀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방 갈 때 집 찾기도 참 쉬운데. 근데 추월하고 또 교회 안 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저기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해서 그러는지 예수님 믿는 걸 안 나타내려고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 안 하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한 거 뭐 이런 거 자랑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과 18절에는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련이 올 때가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심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둘 다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그것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련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얼마나 더 큰 환난을 당하겠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참 어떤 사람들은 또 불에 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로마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폴리캅이라고 해서 화형당하는 것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살은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가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는 뭘 알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고통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 고통에 비하면 화형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불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지사 이야기를 했죠. 크리스찬 주지사. 이분이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아혹 주지사 이렇게 찍으시면 간단한 동영상이에요. 2분짜리 동영상 거긴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얘기하는데 아 정말 도전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혹 주지사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하여금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분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최악의 일을 한다 그래봐야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이거죠. 주지사 자리 잃는 거 그것도 안 두렵고 심지어 죽음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 넘어서면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미쁘신 창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0: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고난을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단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고 높은 온도로 끓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좋은 철을 얻게 됩니다.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있으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가둘 수 없는 향기처럼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향기처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라는 이 사람에는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날마다 이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시니만 오롯이 담겨지는 고도를 뭐라고 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이라 그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영광의 보좌 앞에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일단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 1절부터 봅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알리라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몇 번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3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금식까지 해요. 우리가 금식이 돼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돼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해. 그러다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소원 안 들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줘요?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중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냐. 완벽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제3세계 신학, 해방 신학이 나와요. 이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진짜 금식은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을 감옥을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는 정치적 해결을 해서 심지어 WCC 같은 경우는 총까지 공급을 해요. 억눌린 사람들이 억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까지 주어서 그들의 정치를 어떻게 해라? 뒤집어 버려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해방이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이게 한국적으로 나온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근데요, 사도들은요, 세상에 너희의 나라에 복종해라 그래 버렸거든요.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뭐예요? 진짜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게 고아 가본 나그네를 진짜로 돌보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자기가 자라나신 곳에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며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아 예수님이 성경 받은 게 아니에요. 회당장에 예수님이 성경을 넘겨줘요. 두루마리 성경. 그게 마치 무슨 성경이에요? 이사야 성경. 58장에서 쭉 지나가면요. 이게 6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61장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18절.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돌본 날에 뭐로 바뀌어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가난한 자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땅에 왜 오셨어요? 진짜로 고아 가본 나그네를 뭐하러 오셨어요?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말씀에 나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천국에 보면 듣지 못한 기가들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구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냐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 지키니까. 그래 나같이 괜찮은 사람 한 나라에 들여다주고 저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 저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런 메시아를 기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죠.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니까요. 그럼 오늘 교회는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람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는 이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만 부자를 만들어서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한다고 하면 책을 딱 펴서 남탓하는 주민과 사람들이 주목해요. 왜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성경 읽고 코멘트 할 수 있는 자기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는 사람이 딱 주목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가 뭐 메시아냐 그러면? 네 요셉 아들 아니냐? 네 마리아 아들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죠. 그럴 때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정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들 나만과 이방인 그 사렛다 과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너희 부림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부자거든요. 지금 그들은 율법 지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아 가본 나그네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죽이려고 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 더 무너져야 돼. 아니 계획이 어려졌지만 예수 믿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계획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계획 덜 무너져서 너의 소망 아직 덜 무너져서 늘 덜 깨어져서 그 예수 영접하겠어요? 배척하겠어요? 가시오! 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적이 없어!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 한 짓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내가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수 믿었는데요.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수까지 믿고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었죠?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착한 일 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 상 더 크게 받으려고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교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가난이 있어요? 그 무슨 약함이 있고 자기 죄를 고백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도대체 가난한 자를 영접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걸 가지고 또 상급 차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신약의 복음자는 사도들이죠.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어떤 작은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 딱 읽으면 또 집안에 또 부부싸움 한 사람은 그래 역시 내 마누라가 원수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가 원수다 아시에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이 세상과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막 십자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좀 더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집안에서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처음 교회 찾아오실 때에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찾아왔지 이 말씀 듣고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일단 모아놓고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만들겠다 이 말은요 염소를 약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 아무나 불러놓고 성경과 잘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은 염소를 약 만드는 얘기예요. 어떻게 염소를 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요. 자의 죽음이래요. 자기 가치관의 죽음이에요. 자기 계획의 죽음이에요.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카이스트 다니는데 저 들었어요 지금 그 지금 미국에 실리콘밸리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꿈이면 욕심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하세요. 아 이걸 착각을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세요. 실리콘밸리 가서 돈 좀 잘 버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딱 전했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해요. 부자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구마구 사람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당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네? 세계 제일 큰 교회당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이 한국에 있다니까요. 거기는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부자에게는 누가 많이 몰리고요?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가난한 자는요? 친구가 따라가려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의 복음은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그거 죽어야 되거든요. 그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뭘 주님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헌신 충성 봉사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높아지면 지도 높아지려고 따라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 영접하겠어요? 소금 뿌릴 거예요. 소금 뿌릴 거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환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 좀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들고 갔을 때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만약에 너희를 배척하면 나올 때 뭐하고 나오라?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복음 들고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번영신학 들고 가보십시오. 신비주의 들고 가보십시오. 체험 기적 표적 들고 가보십시오. 사람들을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누가 환영할지. 그런데 넓은 게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리가 비좁을 만큼 몰립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할 얘기 미리 하죠. 뭐 멍해가 가벼웠어. 오늘 오후에 멍해 얘기할 거거든요. 멍해가 가벼웠어. 두 번째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번 영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요한복음 5장 한 것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뭘 얻어요? 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방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말씀들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고요? 살아나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내가 정말로 염소였네요. 그죠? 아니 그럼 모세가 염소가 양 안 된다 그랬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염소 같은 자가 맞군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다시요. 동의가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염소가 살아온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들켜지면 그게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 되려고 노력하면요. 양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염소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광의 보좌, 지금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 그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건 염소도 다 엎드리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죠? 듣죠?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나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 주셨는 아까 다니엘에서 인자 얘기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어디에 앉는다고요? 영광의 보좌. 그런데 이 인자가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를 인자로 영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가 영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영광의 보좌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을 주셨느라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마태복음 25, 31절에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게 양이에요. 오른편으로. 이 역사에서 안 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영광, 자기 자랑 그걸 위해서 다녔다면 그건 염소잖아요. 그건 오른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덤에 있는 데 다 음성을 들어요. 인자예요. 인자.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어디예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성경 딱 두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 성령이만 사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 전할 때 보습이에요. 꼭 예수님 말씀하신 그 헐벗은 자, 매맞는 자, 갇힌 자 이렇게 딱 나타나요.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성경은 번영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앙에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사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이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전도했지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도 수백 명 이하예요. 수백 명 이하라고요. 그리고 수십 명 남았는데요.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마가만 누가만 남았다고 대만은 세상을 살아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증거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으실 거예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딱 구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염소는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은 능력을 하고 일주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딱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악밖에 안 했습니다. 악밖에 지은 거, 죄밖에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양들이에요. 창세대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마지막 심판대자들 바울에게 야, 네 내가 추울 때 먹을 걸 입었고 헐벗고 주었다 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로 했다면 여러분의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로 한 것은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은혜로 안 하고 계산

0: 대보면요, 면류관을 전부 누구에 돌려드려요? 보좌 앞에 돌려드려요.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거 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내가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좌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자리 앞에서는요,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염소들은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분명한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 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나. 보세요. 일을 한 사람은 보수 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버님과 다윗이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다윗이 받은 복.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일했는데 보수 안 주면 어떡해요? 데모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바란 바. 위에는 아브라함 나와요. 믿음을 의롭다 받는 거.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딱 이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도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네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었다는 거. 아니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요, 단지 내 불법과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서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라는 이 사람에는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날마다 이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만 오롯이 담겨지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이라 그래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선악과 따먹은 그 눈으로 읽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어 나의 공로와 말지를 쌓아서 상받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를 배척하는 율법적인 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주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 죄를 가리워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허락하시고 이 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물놀이로 인해 인명사고 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발견한 한 청년은 자신이 수영을 못하자 황급히 도울 사람을 찾았고 결국 물에 빠진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한 첫 마디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생명을 건진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매일 영적 전투라는 늪에 빠져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은 명성을 얻은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술에 대해서 가르쳐온 모든 것, 내가 집필했던 모든 것, 크든 작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주신 어머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존 러스킨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또 한 사람은 심술쟁이였습니다. 마침 천사가 나타나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단, 두 번째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소원을 두 배로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쟁이는 두 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심술쟁이는 상대가 두 배로 더 받는 것에 심술이 나서 눈치만 굴렸습니다. 결국 서로 먼저 소원을 말하라고 싸움이 붙었고 마침내 심술쟁이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술쟁이는 소원대로 애꾸눈이 되었고 욕심쟁이는 두 눈을 다 잃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욕심과 심술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화이트 부인.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아났다. 톰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입니다. 톰은 생일에 어린 병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톰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길렀습니다. 어느덧 병아리의 노란 솜털은 하얀 깃털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병아리가 큰 달그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톰은 이 달그의 이름을 화이트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헛간에 둥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둥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달걀을 낳고 꼬꼬댁 하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 거두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화이트 부인이 더 이상 달걀을 낳지 않았습니다.
6: 엄마, 화이트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더 이상 달걀을 낳지 않고 밭으로 사라졌어요.
5: 기다려보렴, 톰.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톰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6: 엄마, 엄마, 보세요.
5: 화이트 부인이 노란 새끼 병아리들을 데리고 밭에서 나온 것입니다. 톰은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어느 날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집까지 퍼졌습니다.
6: 화이트 부인! 어디 있어?
5: 톰은 화이트 부인을 찾으러 들판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쩌죠? 밭 한가운데서 까맣게 타버린 화이트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톰은 화이트 부인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의 날개 밑으로 겁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병아리들이 보였습니다.
6: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5: 톰, 동물들은 위험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알아. 불길이 다가오니까 병아리들이 어미닭 날개 아래로 피한 거야. 물론 어미닭은 날아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병아리들은 아직 날지 못하잖아. 화이트 부인은 자기 병아리들을 사랑하니까 날아서 피하지 않고 그 날개로 병아리들을 품어준 거지. 대신에 자신은 불에 타고 만 거야. 자신을 희생해서 병아리들을 살린 거지.
7: 화이트 부인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과 똑같은걸? 톰,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2: 내 마음 속에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더라, 이런 말 했어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도로 위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위험한 일이죠. 아침 산책 중이던 어떤 분이 운전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이분은 이 위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운전자를 깨워가지고 조수석으로 옮겨놓고 이분이 운전석에 앉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줬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있는 우상이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사상으로 유혹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몇 사람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서 구출되었고 또 화목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적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다른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은 영적 위험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적 위험에 빠졌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험에 처한 줄을 모르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저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단어는 영어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줄인 것입니다. 건축에서는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기재한 시방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의 설명서나 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뜻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력이나 학점, 토익 점수 같은 것 혹은 MOS 같은 자격증 등을 합친 것을 다 스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은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수치 중심의 스펙을 많이 쌓으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어도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성도 보고 신실성도 보고 인테그리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건성이나 집념 같은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본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는 책이 있습니다. 북경대학 출신의 저자인 커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학생이 기업체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부족하다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학생이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냉담해진 것을 눈치챈 이 학생이 면접관에게 1달러 지폐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합격하지 못하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어떤 면이 채용 기준에 부적합한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럼 아까 왜 나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여학생이 답을 하기를 회사 규정상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요금을 따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부탁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달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어떤 경력이나 스펙보다도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집념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보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속한 기업체나 조직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요구하는 스펙과 같은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역의 근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기업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이윤만 가져오면 기업체가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섬기는 일이요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스펙일까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됨의 요건이 학벌이었나요?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재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는 자라야 된다. 이것을 제자됨의 자격 요건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건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스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대두시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슈였어요. 그들에 의하면 몇 가지 바울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직접 주님께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런 이야기. 둘째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길리기아 성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본토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애큐제이션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바울은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충분히 사도 자격이 있죠. 두 번째로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바울만큼 강력한 말씀 증거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말씀에 파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겠습니까?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공회가 인준한 사도직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처음부터 없지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배경을 쭉 나열한 후에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설사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가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I am so much more. 그들보다 훨씬 더 갖춰야 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런 뜻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영적 요건,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초라하고 모자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자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영적 스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도로서 보여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heart가 있었어요. 바른 심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바른 영성. 그는 영성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suffering. 고난이 왔지만 그걸 넘어서는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스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하트,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보다도 마음의 목자의 심정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도 스튜피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와 같이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주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어찌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그런 뜻이. 그러면서 20절에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당했던 다섯 가지 참혹한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Slaves you, 너희들을 종노릇 시켰다. 이것이 물론 실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종처럼 부린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혹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빼앗아간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함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타게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케이스든 이건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먹거나 그랬어요. Devils, 이 삼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말 카테스 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기생충처럼 남의 몸에 들어와서 모든 진액을 빨아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명과 진액을 빨아먹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빼앗거니와 exploit, 이것은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높이거나 그랬는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akes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 위해 군림한다, 그런 뜻이. 어떠한 사역자나 어떠한 사도라도 왕처럼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뺨을 칠지라고 했죠. 실제로 이것이 뺨을 때린 케이스인지 모욕을 준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성도들을 무시하고 수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이 모습을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1위의 손에 넘어가 있는 저 양들을 내가 건져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자유한 참성도가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잘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이른 양은 버려진 양을 말하죠. 이 버려진 양은요, 기진해서 죽어가도 물 한 모금 갖다 줄 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되어져서 포림받은 영혼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목자가 없이 말씀도 먹지 못하고 생수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죽어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 옛날 기억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헬라말로 스플라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런 뜻이.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언제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며 신음할 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결박에 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쓸어안고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이것을 성경은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도요, 외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심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compassion,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을 번역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 come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passion이 무슨 뜻이에요? passion은 고난, 아픔이라는 뜻이.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compassion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compassionate heart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오늘 사실 유능한 사람,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heart를 가졌을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D.L. Moody 선생에 대한, 우리 Dwight L. Moody죠, 그분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그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무디는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년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17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에 살을 잡히게 되죠. 1856년도에 무디가 시카고로 돌아온 후에 한 번은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구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유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미션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배우지 못하고 학대당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은 YMCA에서 제니트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선데이 스쿨이 나중에 무디 철치가 되죠. 사실은 이것이 그가 복음 사역자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어는 엉망이에요.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웅변적인 설교자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의 매너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He never become ordained minister.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디를 통상 무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무디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똑똑한 천재들이 모이는 그 대학에서 그 영토리 영어를 들은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고 기득거림이 웃었지만 무디는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무디에게 다가와서 쪽지 한 개를 주었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무디가 설교 중에 틀렸던 문법과 스펠링들이 모두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걸 본 무디가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문법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은 그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학생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무디를 찾아와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학생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때 7명의 학생이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7명을 The Cambridge Seven이라고 부릅니다. 캠브리지의 70자라고 할까요? The Cambridge Seven.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토마스 스타드라고 하는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 인도 아프리카까지 다니며 선교를 하고 웨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위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안수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마치 프리패스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처럼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목자의 심정이 있나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계속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모르게 하트가 식은 것처럼 느껴졌어.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이 자꾸 식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목자의 하트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느라고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나의 심령 속에 심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목자의 심정은 우리가 쌓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영적 스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려면 쌓아야 될 두 번째 스펙이 바로 바른 영성인데요. 우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뿌리가 얕으면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금방 뽑히게 되죠. 그러므로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내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성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헬레니스틱 문화에 젖어 살게 되고 유대인의 뿌리를 상실한 가운데에 헬라 말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사이비 유대인처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의 뿌리가 뭐냐? 속된 말로 하면은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maybe 아마 바울에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살던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헬라 말만 했지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는 아람어화 되어진 히브리 말.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에르메이크라고 하는 아람화된 히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로마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게 하고 그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청계단 위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도같이 폭도로 변해낸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시작했어요. 히브리 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히브리 말을 하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쓰는 본토 발음으로 히브리 말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하는 순간 노도 같은 군중들이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도 섞여 있고 개종자들로 섞여 있고 혼혈자들도 사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경우는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런 뜻이. 더구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 더구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유다왕국을 구성했던 그런 두 지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존귀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언약의 뿌리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해 보게 되면 바울의 영적 배경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인가요? 사실 예수님 당시 때에 중간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고 또 하나가 쉐마의 학파예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율법학자인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구약을 배웠고 율법을 공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바울의 영적 뿌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은 아주 솔리드한 바탕 위에 복음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하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뿌리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얄팍한 지식만으로 안 돼요. 감정과 느낌만 자극하는 감성적인 타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지성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속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다 마친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교회 사무총회가 모였는데요.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최소한 3시간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본인만 몰랐지 사실 얼마나 본인의 말씀이 푸어했는지, 얄팍하고 피상적으로 준비한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 이와 같은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영성을 갈아먹고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한다면 말씀의 깊은 생수를 마셔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른 heart,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스펙, 기도의 스펙이 좋아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역경의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뿐히 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 진달래 꽃길을 걷는 것이 복음 사명자의 길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준비를 해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중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당했던 역경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어요. 바울은 옥에 투옥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7차례 투옥됐다고 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했다. I faced it again and again. 또 겪고 또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동족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 이것을 다섯 차례나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장은 로마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막대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태장을 세 번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자의 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낭만적이거나 고상한 길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쾌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앉은 자리에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는 흔히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치화한 것이죠. 역경지수라고 하는 이 말은 AQ라고 하는데요.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1997년도에 폴 스톨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IQ는 뭔가요? 지능지수를 말하죠. EQ는 뭔가요?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LQ는 뭔가요? 사랑의 지수. JQ는 뭔가요? 잔머리 지수라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수가 있어요. 역경지수는 AQ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역경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역경지수를 높여야 돼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0: 이끄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곳이 어디였나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그 혐의를 받고 무명인으로 살아갔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때에 모세의 인격과 영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도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아들람 굴 속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매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낸 3년간의 세월이 매비 그의 마음속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림과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을 빚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옛날 콜로라도 지역의 인디안들이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 물 속에 그것을 넣어본다고 합니다. 가짜인 경우에는 햇볕 속에서는 광채가 나는데 물 속에 집어넣으면 빛이 퇴색되어져서 탁한 빛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는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 속에 있을 때나 그 빛깔에 변화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물 속에 들어가면 더 찬란한 빛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아는 인디안들이 후손들에게 항상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물 속에 던져보면 알 수가 있다. 즉 고난의 물 속에 던져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더 찬란한 빛을 바라는 모습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빛을 잃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앞에 직면할지라도 쾌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더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회복도 주시고 응답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유리방어하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다가오시고 건지시고 채우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당황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갖추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말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참된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하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영성의 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셔서 이 고난의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향해 달려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역자인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부모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모 있는 자식은 저녁이 되면 서둘러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아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불신자는 죽음을 앞두고 돌아갈 곳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클릭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으며 그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장세규 강사의 예수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2: 무당 기도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기다 모태신앙이 그러고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무당이 굿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아니야, 그건 2시간, 3시간 나중에 나와. 2시간, 3시간 동안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을 부르는 거야. 어? 신을 부르는 거야. 그걸 축신이라고 그래. 축신. 신을 부르는 거야.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축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저 복음성가 중에서 가라리 라라라라 라는 거 있지?
3: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2: 아니요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그렇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건 무당이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예수님 여기 계셔 안 계셔? 근데 왜 성령이 임하를 달라고 그래? 왜 예배드리면서 그 뜨겁게 무당짓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 우리 그 저 찬양팀한테 야, 그 가사가 얼마나 무당 도깨비 가사인 줄 알아? 그건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곡이 워낙에 좋으니까 가끔 해라. 나는 그래. 근데 알고 하라고. 어?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 임하소서. 철저하게 무당 종교야. 정크 중에서도 탁식 정크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첫 마디가 안녕하셨어요야. 어서 오세요가 아니야. 여러분 그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세요지. 여보세요의 뜻이 뭐예요? 여보세요의 뜻이 뭐야? 뭐 하는 말이야 그게? 여보세요는 저기 딴 데 보고 있는 사람한테 Hey, please, attention to me 이 얘기지. 네? 영어로 여보세요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호이라고 그래. 그래서 알렉산더 벨이 처음에 그 저 전화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전화를 딱 받고서는 어호이 그랬어. 우리처럼 여보세요 그랬어. 왜냐 저쪽에 있는 사람 불러 세우려고. 그런데 그때 벨이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내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이미 그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발 여보세요 어호이 그러지 그러고 불러 세우지 마라. 거기에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사를 해라. 어떻게? 하이 헬로. 그래서 헬로는 안녕하세요야 원래 뜻이. 그런데 이 영어권이 아닌 아시아 사람들이 맨날 길에서 저기 가는 사람 부를 때 헬로 그래. 그치? 헬로는 날 보세요 여보세요가 아니야. 예? 안녕하세요 라고 대면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적에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돼. 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한테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각을 뜨고 거기에 번제를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연기가 원래 그 뜻이거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기압 때 하면 안 돼. 이게 연기가 깔려. 네. 고기압 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계신다고 여기 나 하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있지. 그동안에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어느 날 주 그러면 응 그런 분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제발 조건 붙이지 마. 그리고 요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뭐 말하고 장래를 말하는 사람은 돌로 찍어 죽이라 그랬어. 제발 예언 끼어도 찾아가지 마. 무당 짓이야. 요새 기독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케이? 절대로 찾아가지 마. 절대로 찾아가지 마.
3: 만약에 기도할 때 뭐 앞으로 이렇게 주실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2: 뭐 이쁘게 받아주시겠지. 뭐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 이게 아 그리고 괜찮아. 우리는 자꾸 관공서에다가 뭐 서류 낼 때 하자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해. 아무거나 다 돼. 이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그럼 말해봐 어떻게 되는지. 에? 제발 그런 거 조건 따지지 말아요.
3: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2: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알아? 말 많이 하면 돼. 말 많이 하면 돼. 부부지간의 사랑을 깊게 나누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일 큰 방법이 뭐야?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액기스 있게 하느냐가 아니야. 얼마나 자주 많이 떠드느냐지.
4: 너무 떠들어서 걸릴 때.
2: 괜찮아. 체질에 맞게 해. 네? 그러니까 혼자가 살으니까 아무도 못 듣게. 응?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된 때가 있어.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라는 때가 있어. 그때는 좀 거리가 가까웠을 때야. 근데 한적한 곳에 가시더라만 있을 때가 있어. 그때는 기도하는지도 안 보이는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하신 거야. 상관없어. 응? 그러니까 남들 방해만 안 하면 돼.
4: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신께서 그러니까 신 뭐 그 위에서 이제 무당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찬양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니까 찬양팀 할 때 예배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하는
2: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준비가 아니야. 찬양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우리 찬양팀한테 잔소리 그거 되게 많이 해. 에? 사람들은 예배 준비 안 돼서 와. 자꾸 그런 거 야단치지 마. 뭐 지 혼자 예배 준비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제발. 그리고 예배가 안 된 사람한테 웜업 해가지고 20분 후에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야. 1초 만에 예배 준비시켜. 1초 만에. 10초 만에 예배 준비시켜. 한마디에 이 노래의 두 마디 사이에 분위기는 예배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줘. 기도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서 그래.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기 코코 샤넬이 현대 패션의 조상이라고 쳐요. 그 전까지는 쿠투어 패션이었어. 쿠투어 패션이라는 건 어떤 전담한 장인이 한 사람의 귀족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서 대중이 귀족의 옷을 입게 만들어주는 것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장 큰 규모로 성공시킨 게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영화도 나왔잖아. 코코 샤넬이 죽기 전에 어떤 저널리스트가 가서 장시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L 아니면 보호구를 꼭 보거든. 그걸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근데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Tell me your definition of good fashion. 당신이 생각하기에 good fashion의 정의는 무엇입니까를 물었어. 그때 코코 샤넬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바이블에 통하는 얘기를 해. 바이블로 통하는 이야기를.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 여인에게 옷을 입혔을 때 여자만 보이면 good fashion이고 여자에게 옷을 입혔을 때 여자는 안 보이고 옷만 보시면 bad fashion이야. 이해가 돼? 다시 얘기해 줄까? 여자에게 옷을 입혔는데 여자만 보이면 good fashion이고 여자에게 옷을 입혔는데 여자는 안 보이고 옷만 보이면 bad fashion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여자만 보이게 할까? 하나도 안 입히면 되지 뭐.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알아? 벗었네가 보여. 응? 그러면 여자가 안 보이고 옷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거야? 차도로 쓰는 건가? 아니야. 그 경계가 뭐예요? 그게 예술이야. 그게 예술이에요. 어떻게 예술이에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컴플리멘트 해줘야, 이 옷이 여자를 띄워줘야, 어텐션이 옷에서 벗어나서 여자에게로 가. 어? 이해가 돼요? 그게 accompaniment야, 반주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인도는 기본적으로 반주야. 그런데 그 반주의 솔리스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어? 그래서 나는 우리 예배, 여기 코스타도 그렇고 예배팀에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예배 인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하나님 축신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를 자꾸 방해를 해. 어떻게 방해를 해? 음악이 너무 좋아도 방해를 해. 왜? 와, 멋있네. 이런 방해야. 넘어가는데 실수해가지고서 늦는 바람에 한 마디를, 한, 저기, 가사 세 개를 놓치면 방해하는 거야. 죽을 써도 물론 방해지. 이해가 돼? 저기, 가장 완벽한 오디오 시스템은 뭔지 알아? 스피커에서 소리가 앰플리파이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에? 근데 언제 앰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삑 할 때. 에? 그리고 이게 한국의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실수하는 게 있어. 베이스가 빵빵해가지고서 배가 떨려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 기본이 안 된 거야. 그거는 맥놀이 현상 때문에 룸 레조넌스를 막지 못해서 그래. 에? 가장 완벽한 오디오는 내추럴 사운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PA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 오케이? 그게 예배의 정의야. 그게 음악이 할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음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경험이 평생에 한 번 있으면 감사해. 그 대신에 그 기준은 이해를 해.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따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 그리고 요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갈게요. 하나님만 보여드릴게. 오케이? 그리고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 한결같이 바리새이냐? 그치? 기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드러나? 골방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잘한다는 걸 왜 그렇게 잘 알아? 말 돼? 말 돼? 절대로 정크에 넘어가지 마.
4: 목사님께서는 그럼 새벽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새벽 기도 체질에 맞으면 해. 아침형이면 새벽 기도 하고, 밤 체질이면 시철회 기도 해.
4: 아니, 모임 자체를 안 하신다고, 예수님의 그.
2: 예수님이 새벽 기도 모임 한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3: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거든.
2: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체질에 맞으면 그 교회로 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체질이면 다 하는 거야. 그 체질이 싫으면 딴 교회 가. 근데 그거를 절대적인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빨리 갈게요. 세 번째. 능력과 권세는 달라. 능력과 권세는 달라.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온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 만졌다. 만지긴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담겨져 있는 능력에 여기가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 샜단 뜻이야. 에? 능력은 성경에서 두나미스라고 그래. 능력은 퀀터테이티브해. 능력은 양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게일 수도 있고, 많이 받았다가 능력을 쓰면 없어지기도 해. 오케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 그래. 권세는 양이 없어. 왜? 권세는 어디 담겨놓는 게 아니야. 에? 권세는 코사인하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기도하면서 제발 능력 달라고 그러지 마. 능력 있는 기도하지 마. 파워 프레이어, 그건 원래가 무당 표현이야. 오케이? 영빨 키우려고 그러지 마. 능력으로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권세로 살아가는 거지. 에?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고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러지 않았어. 권세를 줬다 그랬지. 에? 그때 그 능력이 여기 쫙 들어가지고서 만땅크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쓰러졌는데, 제발 하나님 앞에서 다 빠졌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그러 제발 그러지 마. 그거 병나, 그거. 어? 저기, 나 이거 기진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지. 어? 이그조스트 됐는데요. 뭐 이런 거. 병나. 그런 거 넘어가는 거 있지. 어느 종교나 다 해. 약간의 내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다 해. 어디나 다 있어. 기독교적인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해도 좋아. 그런데 그걸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지 마. 그건 죄야. 누구나가 다 약간의 기와 영적인 레벨이 조금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해.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다 널렸어. 수백 명 있어. 네? 이슬람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다 해. 손대면 다 넘어가. 네? 무당짓이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이 얘기하면 오늘 요번에 여기 강사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열받을 분 많지만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내가 한국교회에서 내 우리 아버지가 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옆에서 부흥사 앞에서 도남동 올라가는 미아리 고개 옆에 베델 성전이라고 있었어. 이단교회예요. 거기에 전국에서 목사들 돈 줘가지고 파견해가지고서 그거 가르쳤어. 그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야. 절대로 거기 가지마. 오케이? 그런데 가서 됐더니 쓰러졌어. 기분이 좋아. 그럼 땡큐 그러고 끝나. 오케이? 그냥 사이콜로지야. 바이올로지야.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야. 에? 그런 걸 성령이 하셨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능력 달라고 그러지 마. 권세를 달라고 그러면 돼. 오케이? 그리고 능력 나는 우리 중보기도 팀 훈련할 적에 안수하는 거 귀신 쫓는 기도 병마를 꽂는 기도 다 가르쳐.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알아? 내가 이 자매의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쥐어! 이러고 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돼. 간구할 때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느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응?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기도를 병낫기를 명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능력이 아니지. 뭐야 그거? 하나님 능력이지.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목소리를 낮춰. 용 쓰지 말고 기 쓰지 마. 축 처져. 그 다음에 그냥 손가락에 손을 두지 마.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그럼 나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 여기 자신이 없다는 걸. 그 바울 사도의 여행 중에 저기 그 제사장 아들들이 저기 귀신 쫓아내는 거 배워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했었잖아. 그때 귀신들이 갑자기 덤벼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옷 벗고 도망가 버렸잖아. 목사님들이 가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거든.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에? 갑자기 귀신이 덜려들잖아. 넌 뭐야 이러잖아. 정답을 줘. 도망가지 말고 제발. 정답이 뭐냐 하면 Nobody. You don't have to know about me. I'm nobody. 그게 답이야. 왜 도망가? 지가 뭐 했다고? 능력 쓰지 마 제발. 권세를 써. 권세를 쓸 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권세가 강할 때야.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한다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자, 내가 볼게요. 이걸 내가 이렇게 들었어. 뭘로 들었어? 능력으로 들었어? 권세로 들었어? 능력으로 들었지. 체력으로, 근력으로. 그치? 근데 내가 야, 너 떠!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떴어. 그러면 얘가 내 권세에 복종한 거지. 그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때 뭐라고 하셨어? 빛이 있으라 그랬지. 그때 빛이 있었지. 왜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음파가 돼서 음파의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가가지고서 그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빛이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빛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걔는 있어야 돼. 왜? 복종해야 되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신화를 이루지 마. 죄인을 인정해. 신화라는 거는 신이 된다는 뜻이야. 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야.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나의 영적인 신화, 신으로 된다는 뜻이야. 신화, 대화가 아니고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이 된다는 거. Divination. 오케이? 세상의 모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어떤 퀄러티가 높아지는 걸 목표로 해.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기독교의 예수의 기도를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아까 성숙한 기도한다고 그랬지. 누가 그랬어? 누가 성숙한 기도하고 싶다 그랬어? 내가 성숙한 기도 가르쳐줄게. 성숙한 기도는 성숙 이전보다 오늘 내가 더 성숙한 기도를 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기도를 마쳤을 때 야 어제 알고 있던 나보다 오늘 알게 된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를 깨달으면 성숙한 기도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독교인의 성숙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의 성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이 괴수의 계급이 자꾸 올라가. 에? 내가 죄인의 소대장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중대장이었어. 에? 그게 기독교인의 성숙이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야, 나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그럼 뭘 의지해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돼. 말 돼? 예?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100점 주신 기도가 뭐라 그랬어? 세리의 기도지.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었던 강력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길가에 있던 맹인 두 사람.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치는데 야단치는데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기도를 했어. 어떻게 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야. 에?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오케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진지한 연습과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매달리는 버팀목이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입니다. 기도는 거짓된 확신에서 참된 확신으로, 손쉬운 길에서 위험하지만 순종의 길로,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은 투자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러면서도 보편화되어 버린 일, 그리고 또 동시에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정치, 사회, 경제, 국가와 민족은 물론 개인까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부 교인들조차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대담한 모습일까? 제 아무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일까? 희생이나 헌신하기 싫어 큰 교회 겨우 얼굴이나 내미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일까?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이것들이 문제일까? 문제죠? 고쳐지지 않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여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고질병, 고쳐질 수 없는 병 중의 병, 이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혼합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종교란 한마디로 세상 모든 종교가 화합, 화목이라는 그럴싸한 명목 아래 하나가 되자는 것인데 이런 명분, 하나가 되자라는 슬로건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좋게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인류의 구원이 각 종교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과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현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일부 대형 교회들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들조차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그리고 신학교에서의 가르침 속에 자연스럽게 침입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자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혼합종교가 삼박자를 이루면서 혼합주의가 비진리라는 그것들을 세상 속에 보이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회 그리고 교인들까지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아니 못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통탄할 일, 심각한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며 화합, 화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캐톨릭의 신부, 불교의 중, 이슬람 지도자, 개신교 목사들, 정치인들이나 이단 종교 대표자들이 공공연하게 회의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보신 그림 그대로, 사진 그대로 여기 보면은 이슬람교의 지도자들, 불교의 중옷 옷 입은 사람들 보이죠? 그리고 유교의 지도자인지 갓을 쓰고 또 한복 같은 거를 길게 들어 입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요. 참 다양한 종파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모여서 한국이나 또 제3의 국가에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혼합종교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당대의 강국이라 불리던 시대에도 우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믿는 혼합종교들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소개하는 엘리야와 맞서 싸우던 바알신을 믿는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신을 믿는 400명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보면은 이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대표적인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자들의 상징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 17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과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면서 이방 사람의 규례와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뭡니까? 성읍마다 우상제단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생을 세워 이방 사람과 같이 분향하고 제사드리는 악을 행하는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구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혼합종교의 시작은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면요, 혼합종교,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무브먼트, 프리메이슨 등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교단과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력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들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면은요, 돈과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가 있고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데 무언가 하면은요 첫째 그 어떤 종교나 단체에서도 인류의 죄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됩니까? 만 달러 빚진 사람이 어찌 만 달러 빚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들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종교단체들 글쎄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나 행동 강령을 가지고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고 분명한 해결책이 없이 말과 교리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죠. 다릅니다. 확실한 해결책과 정답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만 가능한 분명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 어느 종교나 교단에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종교나 교파들이 이런 말을 했던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교리는 만들지만 교리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 강령을 만들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되는 건 역시 아닐진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일진데 어찌 혼합종교 다신론주의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개신교 일부 목사들조차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 말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그 어느 종교나 교리로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는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는요 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때문에 궁금증을 가져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종교로 종교 생활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건만,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커다란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쳐놓은 금을 계략해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왔던 인류 역사를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는 말도 안 되는 불교 종파의 라마교 교리,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한 종파인 알라위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행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는 어이없는 학설을 내세우고 있고, 전생이다 환생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영의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또 이것뿐 아니죠, 암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신유의 은사만 주장하는 자들, 귀신론을 주장하거나 몸과 재산을 바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나 또는 교주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들을, 이런 교단, 이런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무리들. 죽음 문제는 어떤 교리나 말에 의한 가르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단합이다, 화합이다, 화목들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들을 하나로 표현해서 혼합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죄사함은,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생을 바쳐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교단이든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정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으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교단에서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진 종교단체에서 수고했어도 봉사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이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물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를 제가 8차례를 다녀왔고, 그리고 중국을 3번 다녀오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 헛고생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날에 산으로 강으로 골프장으로 놀러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앉아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익한 일이겠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했고 그래가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쓸 일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꼬박꼬박 구분해서 드렸는데,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그래도 신앙이라고 지키느라고 참고 견뎠는데, 그렇게 견디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차라리 실컷 놀 걸, 차라리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걸,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다 종교에서는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가 있어요. 다 종교에서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 기독교에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있고, 이 사실이 세상 그 어떤 종교나 단체와 다른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 아무리 가짜가 행사를 하더라도 진짜가 등장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변함없는 진리고 진짜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그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멋진 승리의 순간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탄의 유혹과 괴락에 속아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만 골라서 하던 자들의 종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당당하게 이루어진 이 엄연한 사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힘든 형편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뿐 아닙니다. 또 하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그 오랜 시간 사단의 계략과 유혹에 빠져 죽음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종교를 만들어서 믿고 따르던 모든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던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말 마지막 맞이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말해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타종교에는요 죄사함도 없고요, 죽음 뒤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행위에 대한 심판 역시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그 순간, 그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남들은 이 따스한 봄날 들로산으로 놀러다니며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남들은 몇십 불, 몇백 불이라도 더 벌려고 예배를 멀리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요. 남들은 화나면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살지만 우리는 참아가면서, 뚜껑 열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견뎌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 세많은 순간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심판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 이것은 인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주범인 사단의 손에서 놀림받다가 조롱받다가 멸망당할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의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해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시고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절대로 혼합종교나 또 다신론주의에 빠지지 않는 영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에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혼합주의, 혼합종교, 다신론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인 모습, 교회를 떠나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런 자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든 혼합종교가 많이 흥행하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서 건강한 한 명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데,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문제고 한결 더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손에 잡았다 놓치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해야 하는데,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도 열심인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죽이면 자신이 영웅이 된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테러 집단 IS들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종교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기도 하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는 종교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에만도 수백만 종류의 신들과 미신 잡신들이 있고, 심지어 문명을 모르는 미개인들조차도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신도 종교도 절대 죄사함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이것을 내 신앙의 중심에 바르게 세워서 죄사함을 주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결단과 각오가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2016년 이 부활절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혼합종교,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따르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떠한 형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은 날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화만 하는 전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검색 또는 회사 업무까지 겸하는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폰으로 변신하였는데요. BBM 방송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BBM 방송의 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BBN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과 찬양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청취할 수 있는데요.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라디오 방송 밑에 모바일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어떻게 BBN 방송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제 BBN 방송 앱에서 청취는 간편하게, 은혜 생활은 깊이 있게 하는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 보따리는 성경책이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펼쳐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선물이란 준비한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0: 아멘.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이 공식 명칭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 60년대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의 생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 정부는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게 했을까요? 그날만큼이라도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리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좀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뭐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옛날같이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막 집집마다 또 가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커피점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가 조금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 이제야말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정신과 십자가를 기리고 묵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좀 조용해 주는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도 휩쓸려가지고 그 성탄절을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날로 성탄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달 전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한 요약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딱 요약하니까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그대로 그 구현해 놓은 결정체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45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왕의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역설의 삶, 이게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그 사전을 뒤지면서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게 역설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요, 역설 모음책이에요. 이게 뭐 다 역설이에요. 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아, 지금 누가 막 엄청난 고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데 가가지고, 이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거. 그거 관계 그 끊어야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또 그 깨달았다고 막 믿는 사람끼리도 막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그 곤란합니다. 이거는 역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 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게 그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니,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 약한 걸 자랑합니까? 자랑은 내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어디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그 내 약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 나 오늘 내가 막 설교 엄청 죽 쓰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고 맨날 재우기만 한다고 뭐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러면 막 난 그게 너무 기뻐요. 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목사인 저부터가 이게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 24년 차가 된 지금도 나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뭐가 좋습니까? 줘야 되니까 그냥 쥐어 짜듯이 주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부교역자 용돈을 줄 때마다 막 손이 떨려요. 그리고 주고 나면 막 항상 내가 후회가 돼. 한 장만 넣을걸. 아직까지도 저에게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게 머리로는 접수가 됐는데 내 가슴으로는 이 역설이 아직까지는 잘 소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꼭 표정이 뭐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대부분이실걸요, 대부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소화했으면 왜 그러고 사세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 죽음관이 좀 뭐 다르긴 다릅니까?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어떤이 되려고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가 고생해놔야 나중에 어떤이 되고 어떤이 되면 그때 대접받는다. 여러분 중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제대로 숨기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전부가 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면 그 모순이에요. 그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손해의 낭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타이틀을 쭉 보다가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이 글이 있더라고요.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 압축해 놓은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야, 이 참 그 현대인의 특징을 잘 그 요약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다음 보니까요 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옮겨 적어놨는데요. 이 두 구도 말입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 구도라는 건 이 두 구도 사이의 갈등 같아요. 우리 본능은 여전히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를 좀 그냥 다치게 하는 일이 좀 있더라도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가치관으로 그냥 살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대 그 현대 사람들이 우리 윗대보다 그 윗대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사는데 그것이 비례해가지고 불행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정반대 같은데요. 세상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추워 그 머리맡에 얼음 그 물 한 컵도 놓고 자면은 그때 그 가습기가 없다 보니까 머리맡에 물도 놓고 자면은 제 기억에도요 물이 깡깡 얼어붙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그 어른들보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에 고뇌는 훨씬 더 많습니까? 불면증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갈등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 내가 이게 너무 그 신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가 손해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또 조금만 손해 보면은 금방 그거를 또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많아지는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냥 어리석하고 셈법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있나 뭐가 있나 손해보고도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또 우리만큼 예민하지도 않아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자승자박이라 그럽니다. 손해 안 보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래서 손해 안 받는데 그래서 외부의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내 스스로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이런 모순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이 부부 문제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이거 환산하면은 한 몇 배 더 많을까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요, 이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쪽이 외도를 했다든지,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잘못이에요.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경우는요, 부부 간에 이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남자와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의 특성을 가진 여자가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처음에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확 벗겨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호르몬이 그렇게 갑자기 확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서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딱 계산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둘 다 나는 지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주네? 둘 다 손해라, 둘 다. 맨날 그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이요, 그 애들이 봐도 얼마나 유치한지 아시죠? 보면은 이게 땅 따먹기 싸움 같아. 내가 더 줬어, 네가 더 줬어. 1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럼 20년 전에 당신이 어땠는데? 막 계속 이러면서 싸우는 게 그 근원적으로는 이 손해를 못 견디는 그 현대인의 특성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를 이 범주에 다 넣을 수 없지만요, 꽤 많은 경우 그 손해를 못 견디는 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70이나 줬는데 나는 30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손해를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진짜 그 자식이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이 정도 믿음도 없는 겁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계속 요 머리에 있으면 머무니까 막 탁 받아 적고까지는 되는데 받아 적으면 뭐합니까? 내일부터 이거를 보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받아줬고 나가면서 닫아가지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안 열어보는데, 신앙은요 받아 적은 걸 열어보면서 머리에서 작동된 게 가슴으로 흘러가게 하고 가슴으로 흘러간 걸 또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손 양손 양발로 보내가지고 발로서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손해도 좀 보고 뭐 안 난 잘못 안 했지만 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형 손해인 줄만 알았는데 잠이 잘 오네? 밥맛이 돌아오네? 왜 아버지가 손해를 요구하시는 줄 알겠네? 이걸 터득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머리로서 깨닫게 되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이 되고 가슴으로 전달된 그 진리가 여러분 양손 양발로 전달이 돼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의 삶, 섬김의 삶, 이걸 왜 우리도 그 따라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역설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첫째, 타인 섬김이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큰 전제를 주시고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니들도 전에 이런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약자들을 돌아보는데 그런데 눈을 줘야 된다고 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를 13절에서 먼저 명시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 타인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렇듯이 이건 네 행복을 위한 거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두 발, 두 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드림, 누림, 그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찾아가고 그 또 그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노숙인 그 아침 밥 지어가지고 드리는 거기에 그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현장에서 감격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다 아시죠? 뭐 저도 몇 번이나 인용했고요. 뭐 많은 분이 알고 계세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 바보 의사로 불리는 분인데요. 뭐 이분이 바보 의사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 근거라 그럴까? 예화를 대라 그러면 막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이 박사님이 돌보시던 환자가 너무 가난하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 퇴원 수속 안 밟으면 퇴원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벌어서 갖겠습니다. 퇴원비가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시켜주지 않을 거요. 그러니 밤에 살짝 도망가시오. 문을 열어놓겠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는 그 환자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 뒷문을 열어준, 제 기억으로 그때 이분이 그 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 환자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이 나고 그랬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이 환자에게서 준 처방전은 유명한 일화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무가에 냈을 때 그 병원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묘했을 것 같아요. 어느 병원에서 환자 가난해서 영양 보충할 거 없다고 거기에 뭐 한 5만 원을 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병원은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아, 또 뭐,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 제가 이분이 그 바보 의사라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분 책을 있으면 좀 구해보려고 검색을 했더니요. 쭉 나오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만화 장기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그 장기려 박사님 제자가 박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 제자 그것도 진짜 버러장머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처럼 살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어지간한 그 선생님 같으면 그 말 듣지도 않고 이 버릇도 없는 놈이 어떠대고 그런 소리. 가, 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허허, 웃으면서도 그걸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장기려 박사님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직이 없다고. 막 그런 일이 막 확 경직되지고 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 게 없이 넉넉하게 그거를 그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제가 이런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장로님의 쭉 그 일화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분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게 바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역설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타인 섬김이 곧 예수님 섬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7절서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여러 주신 은사들이 쭉 열거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형식은 지금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한다면 오늘 새벽에 또 설교를 다시 다듬는다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저녁에 집에 가면 뭐 여러분이야 뭐 제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이구 말씀 뒤에 은혜 받 준비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시지만 저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집에 가면 예수님이 늘 위로를 해주세요. 이 목사 수고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주일 저녁에 집에만 가면 밥 먹으면 애들 문 딱 닫아놓고 아파 피곤하다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도 막 못 내게 해요. 조용해! 그럼 자기 소리만 나는 거지, 이제. 그 주무신다니까? 그, 막 깨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약한 이웃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이것도 이게 지금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요. 이렇게 각박하게 살진 않을걸요? 오늘은 성탄절 지금 5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네 번째예요. 그동안 기다림, 누림, 기다림, 드림, 누림, 섬김. 그동안 그 세 개를 받고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왜 섬겨야 한다고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인 섬김이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 또 타인 섬김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리본이 이제 누림 드림 섬김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섬김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크리스마스 리본으로 치면 이제 드림과 섬김을 묶어서 하는 설교예요. 제가 만든 드림은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거고요. 또 섬김은 찾아가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섬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드림 또 삶의 현장을 찾아 섬기는 이 섬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드림, 이 드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그 25일날 있을 성탄 헌금이 거기에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제 이거 하나 받게 되셔요. 이게 굉장히 그 독특한 그림인데요. 요거를 그 요 점 따라서 제대로 잘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파우치가 돼서 여기에 이제 그 동전 넣는 구멍도

비치해 둘 거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교회로 전해주시면 그 금액은 전액 내년도 크리스마스에 드림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본 파우치하고 성탄 헌금을 다 모아봤더니요. 이게 6억 원이 나왔습니다. 6억. 6억, 거의 6억 되는 헌금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그 헌금으로요. 50개 기관에 후원금을 보냈고요. 제가 감동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크고 작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무려 3,700명이랍니다. 그 통계를 담당자가 보내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했더니 50개 기간에 3,7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영상으로 보실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이 섬김,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 지금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은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또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지원시설 이런 시설 중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기관에다가 이제 이번에 드려지는 다 25일 날 드려지는 헌금을 쓸 거고요. 이제 다 쓰고도 남으면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지금 돕기 위한 이삭줍기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 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35개 기관만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가정 단위로 혹은 다락방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수고하시는 어른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고 미자리 교회에 가가지고 김장을 담궈주고 쿠키를 구워가지고 소방서에 갖다 주고 또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 심지어는 동네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왜 드림과 성김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 읽고 뒀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읽은 책을 돈 주고 또 샀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꺼내 읽는지 설명드리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분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그 33세 젊은 나이에 그만 그 급한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젊은 청년도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도 뭐 오래 장수하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니까 이건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장가도 안 간 33살 청년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났는데요. 장례식에요. 문상객이 4,000명이 모인 거예요, 4,000명이. 그 장가도 안 간 33살 총각이 죽었는데, 문상이 4,000명. 더군다나 그 문상객 중에는요, 그 병원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4,0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 청년 바보이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시던 참 이상한 의사였지요.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순조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0: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글이 막 내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아침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청년의 책을 조금 읽다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버린 게 너무 원통해요.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거기서 그 청년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놓치는 목회를 했는지를 어제 이 청년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장례식에 4,000명의 그 이런 사랑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환자에게 책 한 건 여러분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저만 해도 뭐 만약에 그 장애를 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어떤 젊은이가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뭐 그 정도 영화 보여줄 수, 아, 콘서트 데려갈 수 있는 돈 저에게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않는 게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이 청년은 메일을 쓸 때 자기 이름 그 옆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 그 이렇게 스티그마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쓸 때 늘 이제 자기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했대요. 왜 이 형제는 아이디를 스티그마로 그렇게 정했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스티그마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 할 때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이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찍는 도장이, 도장. 가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노예라는 사실을. 왜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노예라고, 그 스티그마, 바울이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문, 매질, 이런 상처, 이거를 자기는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적어놨는데, 이 형제는 왜 그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뭡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청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해 좀 입는 거,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처 좀 받는 거,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한 게, 노예인데 무슨 뭐 상처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맨날 상처 받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근심이 많고 그 불면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까?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았는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BBN 성경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등록을 하기 전에 어떤 과목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또 성경대학 강사진에 대한 내용을 BBN 성경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BN 성경대학이 어떤 곳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BBN 성경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곧바로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5번째
1: 들어와. 유계준 장로. 그래. 주기철 목사를 만나봤어이까?
2: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란 모의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고문을 했냔 말이오.
1: 고문? 그건 아니지요.
2: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요? 목사님 온몸에 난 상처는 고문으로 난 거요 아니고 어디고 싸워서 난 거입니까?
1: 유계준 장로님. 내가 알기론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알고 있어이다. 맞습니까?
2: 기꺼이 잘 알고 있구만.
1: 맞구만. 그럼 잘 들으시. 만약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그냥 내보낸다면 이곳에 들어와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이까?
2: 아, 그게 무슨 말이야요?
1: 목사라고 우리가 봐준다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야.
2: 뭐요?
1: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 깨끗한 몸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이까? 만약 주기철 목사를 그냥 우리가 내보낸다면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 길에서 사람을 기렇게 했다는 거요?
1: 아직도 조사가 안 끝났어이다. 많은 얘기를 못 나눴거든.
2: 그저 날래 풀어주시라요!
1: 왜 이러시오? 이런 순서와 절차가 있어. 곧 조사가 끝나면 풀어지겠지.
0: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20여 일이 넘도록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산정현 교회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내야만 했다.
3: 아휴, 이거 언제 목사님이래 오시는 거야? 응, 하루 이틀도 안 오고 말이야. 벌써 25세가 지났잖네.
4: 아휴, 기르게 말이야. 굳은 일본 경찰이래 사람을 한번 데리고 들어가면 금방 풀어지는 일이 없어야.
3: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이래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 이거 아니네.
4: 아이고, 좀 무슨 말을 기르게 하네. 님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꼭 기르게 되기를 바래서 하는 말 같구만이.
3: 아니, 누가 기래서 하는 말이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 아니네. 우리 산정현 교회 목사님들이래 어떤 사람들이네? 응? 고조 일본에 감시를 받아온 사람들 아니네. 길에서 내래 하는 소리 돼 안카소.
2: 걱정이래 되면은 꼭 기도들이나 하라.
3: 아이고,
2: 고조가 애민 아이들이 교회에서 못하는 소리들이 없구만은.
3: 저 장로님 오셨습니까?
4: 고조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게 지서니. 예. 길에 목사님은 아직 소식이래 없이요?
3: 잘 계시는 건지.
2: 잘 계시니까니 염려 말라요.
4: 사식은 들어가고 있디요.
2: 사식을 넣는다고 해도 고조고 밥이 넘어가가시오.
3: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하니까니 곧 풀려나갔디요.
2: 자, 곧 들어가 기도나 합시다래.
0: 산정현 교인들의 기도는 25일 동안 계속되었다. 오직 주기철 목사의 무사 귀환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일본의 손에서 민족을 구해주시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새벽을 맞으며 기도했다.
1: 겐저, 뭐 좀 알아냈나?
5: 뭐 말입니까?
1: 평양신학교 사건 말이다. 수감된 자들로부터 알아낸 게 있느냐 말이다.
5: 특별한 것은 없고 신사에 반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밖에.
1: 신사에 반대해서 김일선 목사가 심은 나무를 베어내?
5: 그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젊은 혈기에 이런 빡가게로!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말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런 혈기왕성한 놈들의 수행이다. 그걸 다 젊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나?
5: 그런 것은 아니고요.
1: 시끄럽다. 나가서 김일선 목사가 오시면 이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5: 김일선 목사가 오십니까? 무슨 일로?
1: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겠나? 와봐야 할 것이 아닌가, 와봐야.
5: 그렇겠군요. 와봐야 알겠군요. 그걸... 깜빡했습니다.
1: 이젠 바보 같은 놈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하니까 흰머리가 늘어나지. 들어와라.
6: 안녕들 하셨습니까?
1: 아니, 김일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 그래요. 모의가 대단하다고
2: 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2: 죄송이라니요? 나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다는데 이거 도리어 제가 죄송합니다.
1: 자자자 여기 앉으시죠. 겐저 뭐하나 자리 안 비워드리고 그렇게 계속 거기에 앉아있을 것인가?
5: 제가 깜빡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리로 앉으시죠.
1: 저 녀석은 점점 바보가 되어간단 말이야. 목사님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 먼 길은요? 하나도 먼 길이 아니니까 뭐 그런 말씀은 마시고.
1: 그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 자리가 좀...
1: 아 예 겐저 나가보도록.
5: 아이 눈치가...
1: 자 이제 되셨지요? 말씀을 하시지요 목사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과연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폭력이 난무하고 또 선정적인 대중매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잠언 12장 1절에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교회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는 것은 억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잠언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검색창에서 만나는 경우,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달린 링크나 카페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달려있는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연히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BBN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친구나 친지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클릭하신 후에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친구 한 명 또 성도 한 명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4: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 제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성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과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지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상적인 태도는 폭력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저지른 잔인무도한 행위는 그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고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입맞춤과 애정이 결국 따귀를 때리는 것으로 변화되고 서로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만남이 파괴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에 내려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 15장 말씀 지난번 나누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증거했어요. 한데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였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전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과 쟁론이 있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증거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큰 교회 회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1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들은 모세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를 경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마음이 좁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너무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즉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이때 그는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았으며 또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베드로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이란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구원은 안식일이나 주일 혹은 다른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15장 8절로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교회에 잘 출석했기 때문 그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나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항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음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시몬 베드로는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물을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어린 양이 결코 죄 없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분을 가리킨

라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설명했다고 믿어요. 그 설명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만 했겠어요? 아들들에게도 해 주었죠. 아벨아, 가인아, 너는 특별히 큰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해 주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뭐 꼭 양을 바쳐 드려야 돼? 그냥 난 농사진 거로 할게.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높은 영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왜 당신께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위해 큰 일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며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로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구원은 사람들은 모두 이 길로 그분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도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입었고 얻었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자, 15장 11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하건대 시몬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겪은 그들의 체험담을 또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상고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닌 거죠. 이 야고보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이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베드로에 의해 지도자로서 이미 언급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포의 아들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형제이며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은 서신서들과 함께 곁들여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 부분에서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코앞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전혀 새로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 그 감격은 너무도 생생히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때는 오순절 사건의 초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초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비평적이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거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을 마침에라는 것은 뭐 시몬 베드로가 말을 마쳐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보고를 마친 후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들은 후 직후에 야고보가 말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일어났던 일의 보고를 듣고는 이렇다 할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청하여 들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그에게 주목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데 드리는 시간은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완전히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오늘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신 것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배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데 그렇게 열심인 까닭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지위와 모든 족속과 특별히 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뭐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런 방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곧 백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곧 말씀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 성경책 그곳에 원을 그려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들로 그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자에도 중국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가 구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과 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예언서 아모스서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에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서 그날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 후에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그것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를 다시 보내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시부리서 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밑에 굵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장래의 그 언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신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회복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의 아침. 회복의 아침.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전에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는데 그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자다가도 주님 얘기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닭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베드로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서 베드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다시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하면서 옛날에 하던 그 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간 거죠. 베드로가 가겠다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리더십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자, 3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잡는다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해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였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제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물으니까 답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고기를 잡고 있으니 고기가 잡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내려보아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6절 말씀에 오면 본격적으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잡히던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6절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배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 와 보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날 아침 메뉴가 뭡니까? 숯불 생선구이. 그걸 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12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날 아침에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입니다. 근데 그 고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고기 많이 잡아서 정말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서 고기 잡은 것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미안한 사람입니다. 고기 잡은 것도 미안하고 부인한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덜 미안해하라고 덜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방금 잡은 그 고기들 있지 않냐? 그거 한번 가져와봐라. 우리 그것도 요리해서 같이 먹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도시락을 열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면 부잣집 아이들은 반찬이 좋고 가난집 아이들은 반찬이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부잣집 아이 반찬을 먹지 않고 가난한 집 아이 반찬,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 반찬을 먹으면서 야,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얘들아, 너희도 한번 이 김치 한번 맛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선생님이 왜 그럴까요? 뭐 진짜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치밖에 안 사온 아이는 굉장히 좀 창피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창피하지 말라고 생각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 있잖냐?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거 참 맛있겠다. 우리 같이 해먹자.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밥을 먹는데 모르긴 몰라도 울음을 삼켜가면서 먹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정말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7명의 제자는 숯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불을 보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몰라,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보면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느냐?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또 생각나는 거죠.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것이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부인한 자기가 감히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또 물었어요.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먼저처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또 먼저처럼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쓰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치매 환자도 아닌데 했던 말 기억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저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휴지 갖다 놓고 눈물 닦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읽혀지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목회가 힘들어도 주님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내 양들을 돌봐야지.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또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팔 벌리고 죽는 죽음이 뭘까요? 십자가형.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앞으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나 부인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이제는 힘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해주려고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죠. 옛날에 3년 전에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 출발하는 거야. 네가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습니까? 설교했더니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지금은 어떤 이유로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 계시면 치유가 필요한 분 계시면 오늘 들은 이 말씀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너무나 거창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 상당히 허무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말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을 것입니다.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전생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희 BBM 방송은 이에 대한 놀라운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연히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저희 BBM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해 보셔서 왼쪽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위대한 질문들을 클릭하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라는 이 사람에는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날마다 이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시니만 오롯이 담겨지는 고도를 뭐라고 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이라 그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영광의 보좌 앞에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일단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라. 1절부터 봅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알리라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몇 번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3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금식까지 해요. 우리가 금식하 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 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그러다가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소원 안 들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줘요?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냐. 완벽하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제3세계 신앙, 해방신학이 나와요. 이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진짜 금식은 그러니까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을 감옥을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는 정치적 해결을 해서 심지어 WCC 같은 경우는 총까지 공급을 해요. 억눌린 사람들이 억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까지 주어서 그들의 정치를 어떻게 해라? 뒤집어버려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해방이다.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이게 한국적으로 나온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에요. 근데요 사도들은요 세상에 너희의 나라에 복종해라 그래버렸거든요.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뭐예요? 진짜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게 고아 가부 나그네를 진짜로 돌보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자기가 자라나신 곳에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놓으셨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아 예수님이 성경 받은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성경을 넘겨줘요. 두루마리 성경. 그게 마침 무슨 성경이에요? 이사야 성경이에요. 58장에서 쭉 지나가면요. 이게 6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61장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18절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게 뭐로 바뀌어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가난한 자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어요? 진짜로 고아 가본 나그네를 뭐하러 오셨어요?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말씀에 나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천국에 보면 듣지 못한 기가들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구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돌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냐 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 지키니까. 그래 나같이 괜찮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여다주고 저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 저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그런 메시아를 기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죠.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니까요. 그럼 오늘 교회는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를 만들고 내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가기가 낙타가 바람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세상에 물질적인 부자는 이거는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만 부자를 만들어서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한다고 하면 책을 딱 펴서 남탓하는 주민과 사람들이 주목해요. 왜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성경 읽고 코멘트 할 수 있는 자기 있어요. 유대인 성인 남자는 사람이 딱 주목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가 뭐 메시아냐 그러면? 네 요셉 아들 아니냐? 네 마리아 아들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사 시대 때에 정말 수많은 과부가 있었고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들 나만과 이방인 그 사렛다 과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너희 부림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왜 부자거든요. 지금 그들은 율법 지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아 가본 나그네 같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죽이려고 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 더 무너져야 돼. 아니 계획이 어려졌지만 예수 믿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계획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계획 덜 무너져서 너의 소망 아직 덜 무너져서 널 덜 깨워져서 그 예수 영접하겠어요? 배척하겠어요? 가시오. 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 적이 없어.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유대인들 한 짓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은 내가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수 믿었는데요.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예수까지 믿고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었죠? 나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와서 착한 일 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에 상 더 크게 받으려고 더 괜찮은 사람 되려고 교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가난이 있어요? 그 무슨 약함이 있고 자기 죄를 고백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도대체 가난한 자를 영접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이걸 가지고 또 상급 차등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신약의 복음자는 사도들이죠.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어떤 작은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 딱 읽으면 또 집안에 또 부부싸움 한 사람은 그래 역시 내 마누라가 원수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가 원수다 아시에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이 세상과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막 십자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좀 더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집안에서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왔습니까? 처음 교회 찾아오실 때에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찾아왔지 이 말씀 듣고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일단 모아놓고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만들겠다 이 말은요 염소를 약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 아무나 불러놓고 성경과 잘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착한 사람 만들어내면서 염소를 약 만드는 얘기예요. 어떻게 염소를 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요. 자의 죽음이래요. 자기 가치관의 죽음이에요. 자기 계획의 죽음이에요.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카이스트 다니는데 이 들었어요 지금 지금 미국에 실리콘밸리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꿈이면 욕심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열심히 하세요. 아 이걸 착각을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세요. 실리콘밸리 가서 돈 좀 잘 버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딱 전했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해요. 부자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구마구 사람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당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네? 세계 제일 큰 교회당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이 한국에 있다니까요. 거기는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부자에게는 누가 많이 몰리고요?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가난한 자는요? 친구가 따라가려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의 복음은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그거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뭘 주님 죽는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헌신 충성 봉사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높아지면 지도 높아지려고 따라갔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 영접하겠어요? 소금 뿌릴 거예요. 소금 뿌릴 거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한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좀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 들고 갔을 때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만약에 너희를 배척하면 나올 때 뭐하고 나오라?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복음 들고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번영신학 들고 가보십시오. 신비주의 들고 가보십시오. 체험 기적 표적 들고 가보십시오. 사람들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받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누가 환영할지. 그런데 넓은 게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리가 비좁을 만큼 몰립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할 얘기 미리 하죠. 뭐 멍해가 가벼워서. 오늘 오후에 멍해 얘기할 거거든요. 멍해가 가벼워서. 두 번째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번 영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영접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요한복음 5장 한 것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뭘 얻어요? 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가는 자가 방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말씀들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러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허물거리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고요? 살아나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내가 정말로 염소였네요. 그죠? 아이 그럼 모세 염소가 양 안 된다 그랬죠.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허물거리로 죽은 죄인이 염소 같은 자가 맞군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사람이라니까요. 다시요. 동의가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설득해서 때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염소가 살아온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들켜지면 그게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 되려고 노력하면요. 양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염소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영광의 보좌, 지금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 그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건 염소도 다 엎드리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죠? 듣죠?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나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날 주셨는 아까 다니엘에서 인자 얘기했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어디에 앉는다고요? 영광의 보좌. 그런데 이 인자가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를 인자로 영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가 영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영광의 보좌로의 모습으로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을 주셨느라 이를 놀랍게 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게 양이에요. 오른편으로. 이 역사에서 안 깨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영광 자기 자랑 그걸 위해서 다녔다면 그건 염소잖아요. 그건 오른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덤에 있는 다 음성을 들어 인자예요. 인자.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은 어디예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에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성경 딱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 성령이만 사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 전할 때 보습이에요. 꼭 예수님 말씀하신 그 헐벗은 자, 매맞는 자, 갇힌 자 이렇게 딱 나타나요.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성경은 번영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에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사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이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해서 정말 많은 지역을 전도했지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도 수백 명 이하예요. 수백 명 이하라고요. 그리고 수십 명 남았는데요.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해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마가만 누가만 남았다고 대만은 세상을 살아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증거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으실 거예요.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딱 구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염소는요?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일주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딱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악밖에 안 했습니다. 악밖에 지은 거, 죄밖에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양들이에요. 창세대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마지막 심판대자들 바울에게 야, 네 내가 추울 때 먹을 거 입었고 헐벗고 주었다 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로 했다면 여러분의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로 한 것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로 안 하고 계산한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해도 그러잖아요. 뭐가 싸워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니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혜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들 계시면. 아니, 지금 회개할 사람이 벌써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우리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니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냥 돈 벌어줬잖아. 다른 사람 더 많이 벌어주는데. 니 밥 제대로 해줬나? 다른 사람은 새끼 밥 다 해사서 먹고도 돈 잘 벌어오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로 살아온 거예요? 법으로 살아왔어요. 이 염소예요, 염소. 천국 못 갈 사람만 가득하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 나는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면류관을 전부 누구에 돌려드려요? 보좌 앞에 돌려드려요.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건 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내가 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좌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자리 앞에서는요,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염소들은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분명한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 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나. 보세요. 일을 한 사람은 보수 내놔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버님과 다윗이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다윗이 받은 복.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일했는데 보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데모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바란 바. 위에는 아브라함 나와요. 믿음을 의롭다 받는 거.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딱 이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네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었다는 거 아니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요 단지 내 불법과 내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서 여기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라는 이 사람에는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될 때 그들을 뭐라고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이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날마다 이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께서 하시니만 오롯이 담겨지는 고들을 뭐라고 해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양이라 그래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선악과 따먹은 그 눈으로 읽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어 나의 공로와 말지를 쌓아서 상받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를 배척하는 율법적인 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주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 죄를 가리워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허락하시고 이 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찬양입니다. 저희 BBN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빠른 박자의 노래나 드럼이 연주된 노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BBN 방송의 찬양은 노래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엄선된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 방법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그들이 처한 환경들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의 저드선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은 선교 지망생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얀마 지역에 도착을 해서 왕에게 기독교 선교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미얀마는 왕의 허락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선교사의 손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고운 손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요. 먼저 내 백성의 손과 비슷해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드선 선교사는 선교를 중단하고 2년 동안 농촌에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로 여기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조금 더 둘러보시고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옷을 벗은 여자가 있다든지 도둑이 들어와 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죽이라는 싸움의 전사들이 들어와 있다든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들고 들어온 이단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집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라 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편리함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에서는 인터넷의 해와 악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모든 BBN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초가 중요한데 특히 학문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신앙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강의를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총 6개의 레슨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초신자를 위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BBN 성경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로레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공황 시절에 성장한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도 그런 심정을 수없이 느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신실한 친구이신 주님의 말씀이 그녀를 격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엔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답니다.
1: 애들은 내가 데리고 나올게. 어서 소방서에 신고해.
2: 우리 주방이 당신이 페인트칠을 하고 새벽지를 바른 후에 정말 아름다웠었는데, 근데 지금 봐요. 온통 검게 그르고 검댕이가 꼈네요.
1: 꼭 전쟁터 같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2: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여보?
1: 뭘 어쩌겠어. 깨진 조각들이나 어서 주워 나눕시다. 저것 좀 봐. 우리 아들이 새로장만한 양털 가죽 코트가 완전히 녹아버렸어.
2: 로레인은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 애가 기르던 토끼가 온통 불에 타버렸으니까요.
1: 쟤도 섬에 있는 한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2: 우리 모두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하나가 터지면 또 다른 하나가 터지잖아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그녀의 인생을 만들어갔죠.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녀를 로레인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녀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대공황이 시작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부유했고 새 집과 새 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인테리어 업자로 일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이웃 사람들 편에 우리를 교회에 보내셨지만 두 분은 각자 다른 교회의 배경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즐겁게 지내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여기저기 다니시곤 했지만 화가 나시면 참지 못하고 종종 터뜨리곤 하셨습니다.
2: 네 아버지는 늘 관대한 사람이었어, 로레인. 전쟁 중에 전염병이 돌았을 땐 병원에 가는 대신 네 아빠를 도운 사람에게 닭고기 숲을 먹였지.
4: 아빠가 그러시던데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빠를 담배진으로 찢으면서 괴롭히려고 하셨다면서요.
2: 그래, 결혼하기 전의 일이야. 사람들은 늘 자기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을 강제로 세뇌시키려고 해.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1: 나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저녁 식사 어딨어?
3: 아버지는 어머니가 대걸레질을 하고 계시던 물 양동이를 집어던져서 물이 온 사방에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귀가하실 때면 항상 저녁을 차려 대기해 놓으셨죠. 아버지는 우리 남매들이 다섯 살 때부터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진 우리 모두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고집하셨고 제가 아홉 살 때부터 형제들 모두 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셨습니다.
5: 넌 돈 얼마나 벌었어, 로레인?
4: 오빠가 알 바 아니야.
5: 감추지 않고 털어놓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실 거야.
4: 난 새 구두가 필요해.
5: 너도 러스티가 돈을 몰래 감춰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
4: 그건 옳지 않아. 우리 돈을 모두 걷어가시는 거 말이야.
5: 아버지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사야 해서 그런 거야.
4: 그런 후에는 음식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시잖아.
5: 너 입 조심하는 게 좋을걸? 아버지가 지금 이리로 오고 계셔.
1: 오늘 얼마나 벌었지, 로레인?
4: 여기요. 아버지, 저 새 신발이 필요해요.
1: 내 차라가 되면 사도록 해. 넌 얼마나 벌었니, 루이?
5: 여기요, 아버지.
1: 나머지 애들도 펀돈을 다 잃이네.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모두다.
3: 우리 남매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시간을 시간당 50센트를 받으며 꼬박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한 후 어머니와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사를 끝낸 후 아버지는 로레인, 설거지해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래서 전 식사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큰 석탄 난로를 두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은 설로 옆에서 놀면서 난방을 위해 기차에서 떨어진 석탄을 주우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청바지를 봉제하는 공장에 취직했고, 어머니도 그 공장에서 지도관으로 일하셨어요. 저는 돈을 모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2: 참 멋지구나, 로레인.
4: 거의 매일 밤 여자애들을 태우고 베이스 호수로 가요. 그 후엔 부업을 뛰려고 카페로 가요.
2: 네가 일하는 동안 그 애들은 뭘 한다니?
4: 거기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요. 그 애들은 밤새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면서 제 차에 기름값 하나도 보태지 않아요.
2: 사람들은 이기적이란다. 너도 단호해져야 해, 로레인.
4: 전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요.
2: 도둑질을 하느니 가난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4: 엄마, 저 혼자 시내에 집을 얻어서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2: 엄마 생각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
4: 아빠가 어쩌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2: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막아줄게.
3: 제가 집을 얻어서 나가자 아버지는 경찰을 보내서 저를 다시 집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가 18살이 넘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냥 가버렸죠. 남동생 중 한 명에게 제 차를 타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동생이 차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러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뒤쫓아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죠. 19살 땐 제가 밤에 부업으로 일하는 한 클럽식 카페에서 손님으로 오던 바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니, 로레인.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여자예요.
4: 난 평생 열심히 일해왔어요, 바비. 적어도 이제는 내가 번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전엔 아버지가 항상 돈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6: 난 고압전선 위에서 일하는 기술자예요.
4: 와, 정말 용기가 많은 분이시군요.
6: 우린 맡은 일이 무엇인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늘 우리만의 장비들을 구비해야 하죠. 때때로 다른 주로도 출장을 다녀요.
4: 아, 멋지시네요.
6: 내가 술 한 잔 사도 되나요, 로레인?
4: 아, 전 술 안 마셔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목구멍에 넣는 대신에 그 술을 다 하수구에 쏟아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 아유, 그게 웬 낭비래요?
3: 바비는 이혼남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사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가 잘 조절해서 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까지 1년 동안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양가의 가족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결혼 후 그는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죠. 그는 제가 새로 산 차를 빌려 출근을 하다가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새해 전날 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바비는 만취 상태로 아파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6: 그게 뭐야?
4: 저녁거리로 고기 좀 사왔어요. 냉장고 어디 갔어요?
6: 오늘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 버렸어.
4: 왜요?
6: 당신이 집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래.
4: 말도 안 돼. 내가 늘 꼭대기에 있는 투입관에 집세를 넣어두고 왔는데.
6: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4: 난 분명 돈을 꼬박꼬박 넣었다고요.
3: 나중에 바비가 술을 사려고 집세를 다 갈아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큰아들 로비가 태어났고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비가 거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가끔씩 그는 몇 주간 혹은 몇 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 후 바비는 술을 사 마시기 위해 그의 장비를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렐프가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 후 시어머니가 그를 나무라며 남자답게 일을 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어? 그 맥주는 어디서 났어요?
7: 어머니가 사갖고 오셨어.
4: 어머니도 당신이 술 끊으라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7: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잘 아시지?
4: 바비!
7: 어머니는 내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 원하셔. 아이 돌보는 건 이제 충분하다면서.
4: 당신 손으로 장비를 모두 팔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7: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필요한 장비를 대신 사줘야겠어.
4: 월급 날까지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당신이 밀린 세금까지 갚아야 해서 IRS에 돈도 송금해야 한다고요.
7: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3: 저는 시어머니와 그의 손아귀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바비는 맨정신일 땐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일단 술에 취하면 난폭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저를 폭행했고 그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죠. 결혼 5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찬송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갔었는데 그땐 설교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8: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구원의 선물과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죄를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님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 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 안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 계속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공기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필요했던 물질이었음을 깨닫게 됐지요. 그 통찰이 제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났고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붙드셨습니다. 우리 딸 던이 태어났고 몇 년 후 셋째 아들 도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비의 음주는 여전히 계속되었지요.
2: 무슨 일 있었니?
4: 바비가 술에 취해서 저를 마구 때리려 했어요. 그래서 달아난 거예요.
2: 네 아버지가 너희 결혼을 말리려 하셨던 거 너도 잘 알지?
4: 네. 하지만 전 바비가 바뀔 줄 알았어요.
2: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부모를 준 거란다, 로렌.
4: 시어머니는 우리 보고 집을 팔고 당신이 사시는 바로 옆 땅에 새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1에이커의 땅을 주셨는데 전 그러기 싫어요.
2: 네가 생활비며 집세를 내고 있잖니, 로렌. 넌 이 일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어.
4: 시어머니가 바비를 조종하고 계시는 거려.
9: 바비가 술을 끊을 때마다 그이에게 술을 사주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2: 시어머니가 바비에게 주셨다는 그 주유소는 어떻게 됐니?
9: 가게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 잃었어요. 번 돈을 모두 술 마시는 데 썼거든요. 그런데 전 이혼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엄마.
2: 새 집보다 네 인생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야.
3: 우리는 결국 오래된 집을 팔고 시어머니가 주신 땅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실수였습니다. 새 집에 대한 대금을 제가 거의 다 치렀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집의 명의를 시동생의 이름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유는 시동생이 진 빚을 갚기 위함이었죠. 이번엔 제가 강력히 거절했습니다.
10: 명의 변경을 동생으로 하래도!
9: 싫어! 안 돼요! 내가 그 집 짓는 대금을 다 치렀어요! 당신이나 어머님이 아니라!
10: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 땅 주셨잖아! 어?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어!
9: 내가 공사 대금을 다 치렀는데도요?
10: 이런 폐혼망덕한 옆에 내 같더니!
9: 당신은 내가 아끼던 조랑말과 안장, 그리고 피아노까지 고작 60달러의 외상 술값 때문에 바텐더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배은망덕하다고요?
10: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주유소를 차리도록 돈까지 빌려주셨어.
9: 그걸 말이라고 해요?
10: 어서 싸이라! 안 그럼 알지?
3: 저는 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비가 문고리를 뜯어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대로 달아났고 저희 네 명의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당시 11살인 막내 아들 도일이 어느 날 밤 폐지뭉치를 태우려고 바깥으로 갖고 나갔는데 그때 15살 난 딸아이는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헛간 바깥에 낡은 드럼통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종이에 붙은 불씨가 헛간 안으로 들어가 건초에부터 큰 화재가 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헛간은 완전히 전소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여름 레스와 저는 결혼했고 저는 좋은 결혼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친정어머니가 뇌졸중을 일으키셔서 우리 친정가족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렸고 어머니는 회복되셨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학위를 받는 중에 있었고 가족을 돌보는 한편 매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어머니 곁에 앉아 공부하려고 애를 쓰곤 했지요.
2: 너희들 어렸을 때 돼지를 타고 놀았던 거 기억하니?
3: 네, 우린 진짜 장난감을 살 형편이 못 되었잖아요. 하지만 돼지였어도 전 별로 상관없어요.
2: 그리고 우리가 개먹이를 살 돈이 없을 때 네 아버지가 기르시던 개가 밖에 나가 이웃집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일도 기억하니?
3: 기억나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개의 이빨 사이에 낀 양털을 발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개를 가져가 버렸죠.
2: 네 아버지가 그 일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3: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2: 네 아버진 마음이 여린 분이셨어, 로레인.
3: 네, 이젠 저도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아요.
2: 그래. 네 아버지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 돈을 가져가신 거야. 그리고 넌 엄마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단다.
3: 지금 아이들은 희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들은 필요한 것을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니까요.
2: 우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지.
3: 저는 아이들이 일해서 번 그 애들 돈은 가져가지 않아요. 애들은 대학 갈 자금을 그렇게 저축하고 있어요.
2: 잘하고 있구나.
3: 전 잘할 때 제 인형조차도 없었어요. 제 딸은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인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의 딸은 인형이 12개나 돼요.
2: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점점 더 쉽게 모든 것을 얻고 있어.
3: 세대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2: 너는 주일학교 교사잖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3: 잠언 30장에는 그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2: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3: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엄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제 남편 레스는 저를 데리고 전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21편의 항공편을 이용해 우리는 16개 국가를 방문했죠. 이전에 살았던 그 힘든 인생과 얼마나 대조적인 삶인지요. 저는 그 시절을 힘들고 거친 옛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59세의 나이에 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2년 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비도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11: 당신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어요.
3: 아이들은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11: 당신은 성경 잠언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3: 난 늘 그것이 부유함을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천국에서의 영생보다 더 위대한 부는 없다는 것이요.
11: 아멘.
3: 레스와 저는 현재 결혼 40년째입니다. 저는 83세이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손자 손녀와 증손자 손녀를 주셔서 노년의 삶을 밝게 빛내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힘든 시절이나 좋은 시절이나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힘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매주일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12: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직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0: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황생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정글 속의 곰팡이 치료제입니다. 케냐의 시장거리에서 가게 주인들이 와버지야 나무의 잎과 껍질을 팝니다. 이것들은 치통, 열, 변비 및 얕간 맛이 간 고기 맛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의학자들은 이 나무의 추출물을 항생제로 연구해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곰팡이 감염을 비교적 쉽게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고용량의 항생제 혹은 항암제로 면역 기능이 약화됐을 때 곰팡이 감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와버지아 나무의 잎과 껍질을 팝니다. 연구자들은 와버지아 나무의 추출물들이 항생제의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출물의 하나는 항생제와 병용했을 때 이스트셀즈에 대한 항생제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16배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나무의 추출물은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곰팡이균들에 대한 항생제의 효과를 증진시켰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숨겨놓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죄로 기인하는 많은 질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치료제를 제공하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헤어질 때 그만큼 서로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날 때가 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고 나면 극도의 불안감마저 들고 또한 의기소침해지거나 절망감에 빠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발돋움을 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 관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슬프고 가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발돋움함으로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 후에는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화이트 부인.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아났다. 톰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입니다. 톰은 생일에 어린 병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톰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길렀습니다. 어느덧 병아리의 노란 솜털은 하얀 깃털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병아리가 큰 달그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톰은 이 달그의 이름을 화이트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헛간에 둥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둥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달걀을 낳고 꼬꼬댁 하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곡식들이 노랗게 익어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화이트 부인이 더 이상 달걀을 낳지 않았습니다.
5: 엄마, 화이트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더 이상 달걀을 낳지 않고 밭으로 사라졌어요.
4: 기다려보렴, 톰.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톰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5: 엄마, 엄마, 보세요.
4: 화이트 부인이 노란 새끼 병아리들을 데리고 밭에서 나온 것입니다. 톰은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어느 날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집까지 퍼졌습니다.
5: 화이트 부인! 어딨어?
4: 톰은 화이트 부인을 찾으러 들판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쩌죠? 밭 한가운데서 까맣게 타버린 화이트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톰은 화이트 부인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의 날개 밑으로 겁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병아리들이 보였습니다.
5: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4: 톰, 동물들은 위험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알아. 불길이 다가오니까 병아리들이 어미닭 날개 아래로 피한 거야. 물론 어미닭은 날아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지만 병아리들은 아직 날지 못하잖아. 화이트 부인은 자기 병아리들을 사랑하니까 날아서 피하지 않고 그 날개로 병아리들을 품어준 거지. 대신에 자신은 불에 타고 만 거야. 자신을 희생해서 병아리들을 살린 거지.
6: 화이트 부인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과 똑같은걸? 톰,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참 멋진 생각이죠. 근데 이 말이 듣기에 좋을 뿐만 아니고 사실임을 말해주는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진 그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산에 혼자 서 있을 때와는 달리 누군가와 함께 서 있을 때 산의 크기를 훨씬 더 작게 본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산의 크기마저도 작아지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예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우정에서 아름답고 참된 격려를 받습니다. 다윗의 얘기에서 사울 왕의 분노에 찬 질투심은 마치 넘지 못할 산과도 같았고 거기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친했던 한 친구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20장 2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리고 친구 편에 서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사람의 우정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정의 힘은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은 우정으로 누구를 더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삶에 허락하신 이들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2001년 11월 1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첫 방송을 시작했던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국내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시작된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향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찬양만을 전하기 원하는 저희 BBN은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소림광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하나 샀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 꾀병을 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병을 오게 되고 문병을 오면 새 침대를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새 바지를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랑하나 생각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병을 가서 대뜸 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자기 바지를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병을 앓으시기에 거동조차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까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자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정서가 중하냐 가벼우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일반적으로 자랑을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성공담 같은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혹 실패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레주메나 자서전 같은 것을 보십시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 동부 지역의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아침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잡초 인생도 꽃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빌 클린턴이 2004년도에 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자서전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몇 번씩 남편을 바꾸는 바람에 의붓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빌 클린턴의 머리에 남아있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밤마다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6세 되던 해에는 부모의 이혼 법정에서 의붓 아버지의 구타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환경에서 빗나가고 탈선할 만도 한데 빌 클린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로저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알칸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프리굿 라이프 스토리, 제법 괜찮은 인생 이야기죠. 제가 이 스토리를 소개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나이가 좀 드신 백인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astor, your message is very good. 당신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But Bill Clinton is not a good person. 빌 클린턴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소개한 그 자서전의 내용이 너무 미화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죠. 이 폴라 존스와의 성추행 사건도 있고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사건도 있고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핵까지 갔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점들은 대개 자기 편에서 미화시켜서 기재를 하고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이 크레딧을 받아야지 자신의 삶이 좋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점과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또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하든지 미화시켜서까지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 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두웠던 면들, 실패했던 부분들, 내 삶의 못난 부분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나의 존재 가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잘난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만 자랑하기보다는 나 연약함도 자랑하고 부끄러운 사실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지금도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굳이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이 단어는 약점, weakness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기력이 쇠하다, 질병을 가졌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웠던 삶의 행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 사실을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후에 32절 33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메섹 사건은 개종 초기의 사건, 아주 오래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사도바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 장소가 다메섹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만 박해하는 것으로 분이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개종사건, Conversion of Paul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도움으로 크리스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에 복음 전거를 하게 됐죠. 이런 면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사도바울의 더러운 과거와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장소를 다메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 행적을 들추어내게 된다면 부끄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한번 자기의 과거 행적을 밝힌 적이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그리고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어두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과거 행적이와 같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밝히면 밝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바탕을 다크한 컬러로 칠한 것과 똑같아요. 바탕이 다크할수록 그 그려진 대상이 더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함을 드러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면만 자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약함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약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다메섹 행적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몇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야 체험이 없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바울은 개종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개종 사건은 단순한 환상을 본 사건이랄지 감정적 경험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 리얼한 진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 바울의 개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간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자서전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이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의 3년을 거기서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을 잠깐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이것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아라비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말하는 아라비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아랍의 로렌스에 나오는 넓은 아랍 지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 나바티안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지역을 가로질러서 맨 북쪽이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나바티안 왕조가 다스렸어요. 유대 역사가 조세프스에 하면은 이 나바티안이라는 이름이 이스마엘의 아들인 느마요셋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바티안들은 베두인 출신의 아랍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나바티안 킹덤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 페트라는 헬라말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그 도시에 가보시게 되면 전체 도시가 바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 도시가. 바위를 뚫고 깎아서 집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고 흔히 세계 7대 불가사향으로 꼽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헬라말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 그래서 셀라가 히브리 말로 셀라가 그리그로 바꿨을 때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셀라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땅 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할 사실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극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셀라의 주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바티안 왕국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찬양할 사실을 미리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서 3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요 최초의 아랍 선교사가 누구냐 그는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허리와 같은 곳이 아라비아인데요.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루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40주야를 함께 보냈던 시내산 꼭대기가 있는 곳,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페트라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나바티안 왕조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3년을 보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Maybe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사울도, 이 바울이죠 지금은, 바울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광야 여정을 되새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홀로 광야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을 비워내고 사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 이게 광야 3년의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체험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다 비워낸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사의 비밀을 가슴에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정리하게 하셨어.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의 광야 체험은 헛된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장차 그거 해야 될 위대한 복음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제의 삶에도 물론 편안한 것이 좋긴 하지만 광야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받아야 될 바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광야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발하시는 분들, 참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정의 위기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힘겨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정말 갈 바를 몰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부인을 총격으로 죽인 후에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났어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두 고등학교 아이들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친 악영향 때문이 아닐까. 지치고 힘겨워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이 광야에서 주저앉고 패망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의미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통만 절망만 안겨주는 허무한 지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체험인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바람만이 부는 척박한 공간이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하다고 하는 말인 다바르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던 음성 광야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안락하고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라는 분이 영국 국교에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부인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메리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는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적어 내려간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광야는 허무의 시간도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진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 차문이 계신다면 광야가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 속에서도 주의 능력 붙잡아서 광야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려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성공하고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가 다 도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 32절과 3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아라비아의 3년이라고 하면 아라비아의 3년 플러스 다메섹까지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메섹 자체도 아라비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를 3년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리다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아레타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레타스 왕의 가문은요 유다의 그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죠. 유다 독립왕국 헤스모니안 왕조가 친분이 가까웠고 그 결과 유대인과 교분을 잘 나누었던 그런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을 강권을 해서 바울을 죽이는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말로 표현하면 광주리 타고 야밤 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This is an act of humiliation.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에요. 자, 광주를 타고 도망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를 타고 내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줄만 있으면 될까요? 누군가가 줄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광주를 탈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어느 곳에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줄을 잡았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이기고 바울이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핍박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원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였어요. 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 악명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처참하게 만들던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울을 억셉트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룰락턴트하게 반응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형제 사울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원수같이 귀찮을 핍박했던 자를 향해서 어쩌면 아나니아의 친척 가운데도 사울 때문에 죽은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은 사악한 대적을 향해서 브라더 형제라고 부른 것은 굉장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게 하고 눈을 덮고 있던 빈대를 벗겨주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역할이었었더라면 그가 개종했더라도 그는 아마도 사람들을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보호받지 못했을 텐데 그를 신앙공동체로 들어오게 했던 도움자가 아나니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종 직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기피했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걸 얼마 전까지 우리를 공격하던 그런 사악한 자 아니냐? 아무도 사울을 맞아주려고 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가 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가 제노인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직접 대변해 주었어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억셉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사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과정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도움의 손길에 궁극적인 배경이 누가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배경에 계시면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새롭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신 장군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자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다 위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요? 홍해라는 장벽이 이삭을 막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 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골리앗이 꼬꾸려진 사건도 마찬가지, 심지어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 죽지 않았더라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지. 국가적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골리앗이 죽는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배고픔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어려운 난관은 왔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럴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US 플라스틱이라는 컴퍼니를 세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업가죠.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는 그런 책으로 한국 분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사회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 명의로 바꿔놓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변호사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자기 주식의 51%를 하나님 소유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렸어요. 요즘도 1억 4천만 불이 큰 돈이지만요. 지금 이게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리고 400개 선교단체를 섬기고 심지어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서 개척한 교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이분이 1976년 61세 들던 해에 척추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병은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약물로도 고쳐지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고 거의 죽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몇 달 후에 스탠리 템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회사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오신 것입니까? 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스탠리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살면 좋고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그것도 안 감사합니다. 주의 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만 계속 부르짖었더니 어느 사이인가 척추암이 떠나고 없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바른 감사를 가지고 바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척추암에서 고침받은 후에 얼마나 더 사셨을까요?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요, 지난 2015년도에 100세 잔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아마 105살까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스틸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한 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한다면은 1차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 봐야 돼요.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부담감. 이 사랑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이 사랑의 가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 말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앞에 읽어한 모든 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도 지금 나의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눌리는 일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pressure, 압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burden, 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매 순간순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무엇을 위한 짐일까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 때문이라고 했어요. 염려라고 하니까 혹시 불신앙적 염려를 말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자신도 그것을 아파하고 누가 넘어지면 자신이 애가 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가 탄다는 이 표현이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뜻이,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속이 탄다 그런 뜻이, 마치 자녀가 잘못 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가슴이 타는 것처럼 마음을 조이며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심정,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부담감, 사랑의 burd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해야지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체험도 없고 사랑에 대한 부담도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사랑 때문에 울잖아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의 가슴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회 잡지에서 읽었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자녀 셋이 다 잘생기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었을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데 그래도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 자녀 중에 가장 잘생긴 자녀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연약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못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할수록 더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난 자들, 갖춘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홀려버려두게 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약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0: 나의 자랑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이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에게 환경과 형편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혜가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일상생활 속 부르심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여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출신, 예레미야 출신.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문. 고대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제사드리는 걸 늘 봐왔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죠. 요즘 목사님 아들은 우리 아들도 그랬지만 막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고 막 그랬지만 고대 시대는 안 그래. 고대 시대는 다 그거 보면서 배우고 아 아빠가 저렇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을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목사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서 앞으로 그거 하면 딱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면 딱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정도로 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시키셔야 됩니까? 제사장 시켜야 되죠. 그죠? 제일 잘하는 거 시켜야 되죠. 잘 준비되어 있는 거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시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이상하게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이거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시대가 세계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 세계의 열국들이 부딪히는데 옛 세력인 애굽과 이집트와 새로운 신흥 세력인 아수르 바벨론 세력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 집안은 거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열국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장 집안 아이 예레미야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부터 부름받는데 너 세계화 문제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알기를 무슨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여기 나를 이상한 걸 부릅니까?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네. 실제로 이제 성경학자도 16세 17세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입니다. 자기는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해도 아니면 독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의 이전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운명과 그 삶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그의 관심은 훨씬 더 세계화 문제와 바벨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은 예배 행위, 제사 행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아까 앞 시간에 해보니까 이게 이런데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바벨론 캡티비티는 그들에게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요시아 왕이 왕궁을 다시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 종교가 엄청나게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불이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수에 건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물을 웅덩이에 딴 데서 끌어와서 가두려고 하는데 물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하냐면 저 애굽으로부터 물을 길러오고 또 그 하수라고 The River라고 이야기하는 유프라테스로부터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하자면 은유지요. 은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전 안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때만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야단을 떼게 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죠. 대개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교훈하고 다시 돌이키고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어? 눈물의 선지자. 아, 아빠보다 훨씬 낫네. 아빠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여기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계셔서.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메시지가 같은 동족이 보기에는 매국노의 메시지와 같았거든.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크게 읽어주세요.
4: 너희는 줄을 짓고 거기에 살며 환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으라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면 그 성읍의 화환을 먹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화환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3: 네. 여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만 예배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성일, 날짜를 정해놓고, 그죠?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놓고, 안식일. 그때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세계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붙을까, 예세력? 새 세력 바벨론에 붙을까? 늘 거기에 고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예배받으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도 예배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일 안식일에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날을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분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가능한가요? 바벨론에 가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사행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걸 같이 먹는 그 제사행위가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 그 상상력은 너무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받으시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전 방식으로 할 수 없는데 성전도 없어지고 어떻게 예배했어요? 얘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 다니엘 어떻게 예배했어요? 포로가 되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붙여서 예배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예배했어요? 골방에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필요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딱 상상력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거로 끝나야 이게 예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앞에서 기타를 들고 또 세션을 이렇게 하셔 두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그 중고등부 수련회 초대를 여러 번 하셔갖고 항상 제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어쩌면 너무 많이 부탁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여섯 명이 그 수련회 참석했어요. 여섯 명이 참석했는데 네 명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세 명이 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명이 앞에 나가야 돼요? 싱어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뭐 드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상상력이 그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 시설물 안에, 그 시간 안에, 그런 행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받고 모욕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파진 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 별명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울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를 닮아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닮아 있어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시작할 때 취지문이라는 거 있죠? 연구소 시작할 때 이런 취지문을 썼어요. 뿌리 깊은 이원론과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를 구분한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교회 형성과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교회당을.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오늘 현실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건 아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닮아 있는 거죠. 교회당과 그리스도인 모임에 대한 헌신이 주대심의 전부이냐 강조될 때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과 나머지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주님이시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주님이시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흔들으셔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말은 사역은 ministry라는 말인데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service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섬기는 거, 사역,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worship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부 2부 예배 이럴 때는 service라고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섬김도 서비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지난 10년 이상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일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나요? 일상기도, 일상영웅, 일상교회 이런 제목의 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누구 덕일까요? 되게 일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간혹 말랑말랑한 일상을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뿌띠부르주아적인 그런 담론으로 이걸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은 이중적이에요. 일상은 이중적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이중적이었던 것처럼 한편으로 바벨론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장소지만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 네. 네. 내 아비 너를 징계하겠고 내 아비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세계에 대한 성별함이 없는 것이 아비로 무슨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 네,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이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게 너무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를 팠는데 이거는 스스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길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18절이 없네.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이걸 왜 못 발견했냐면 아까는 그냥 성경을 읽고 했거든요. 그래서 18절 네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어디의 물? 시골의 물. 시골이 뭐예요? 밑에 보면 나일이라고 돼 있어요. 나일의 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이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세력이 애굽이고 신세력이 있는데 그 신세력이 뭡니까? 여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 그 강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정관사 더를 붙인 더 리버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자, 이 웅덩이에다가 어디 물을 갖다 넣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의 물. 고대 사회는 물이 중심된 사회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목축도 되고 농사 목축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문명이 생성되고 경제력과 사람 인구수가 있으면 거기에 정치가 그다음 군사력이 그리고 대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걸로 아니고 어디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민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바라봤던 일상은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 바벨론 땅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커다란 유혹에 자리하는 것이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메시지인데, 저 메시지 잘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워낙 이제 제 의도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10여 년 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일상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건 다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상의 이중성, 일상은 중요하지만 거긴 비참함도 있고, 죄악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두운 면을 내일 제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상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히틀러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기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정말 의식도 없고 평범한 아주 뭐 어떻게 그냥 만나 길에서 만나면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악의 하수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렇게 악도 평범한 것이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과 사역, 일상생활 사역을 연결하는 네 가지 변주가 있어요. 이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사역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연주법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원리, 아까 예레미야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거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 이렇게 하는 원리가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캅스 맞죠? 투캅스. 안성기와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 거기 보면 안성기가 나쁜 놈 아닙니까? 아주 평상시에는 비리 경찰관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연기를 잘한다는 게 그런 거죠. 아주 비열한 연기를 하다가 주일날 딱 성경책 끼고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비리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딱 헌금하고 죄사함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떤 거부감이나 그거 없이 나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살고 교회생활은 또 교회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연주법이 있어요. 90% 이상이 그렇게 산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주법은 이거예요. 일상생활을 사역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은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은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들 볼 때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역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이를 셋 키우는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선생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을 이제 3월달에 만나고 왔을 때 너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지난 뒤에 우리 선생님 너무 나쁜 선생님입니다. 나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세소식반을 했어요. 세수식반에 오는 아이들은 사랑해주고 세수식반에 안 오는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도 not fair예요. 그럼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21세기에 한국교회의 개독현상들이나 또 다른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복음을 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이라는 이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 벌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역에 맞추어 살고 있는 그래서 남들은 야근하는데 자기는 혼자서 퇴근하죠. 왜냐하면 수요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 경영인들조차도 이제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쓰기 싫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진짜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좀 더 진일보한 일상생활 속에 사역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사역과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신우회나 기독 학생 모임 같은 경우. 근데 여기도 이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Everyday Life 안에다가 미니스트리를 집어넣는데 이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 모임을 한다는데 뭐 IF든지 CCC든지 뭐든 좋아. 그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보고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전히 사역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커피 타고 복사기 굴리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수사가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수도원에 밥 짓는 요리사로서 밥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을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서 사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상생활 사역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5: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세히 보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살게 하며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며칠 전에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짤막한 글인데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썼습니다. 못다 이룬 사랑 나누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지 못했던 헌신 이번에는 꼭 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오늘 살아야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는 내용에 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지난 수년 수십 년보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